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행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조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동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형 코너에서는 고승 동인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밀가루 인형이란 무엇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서장족 자치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정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인구 발전 전략을 최적화하고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며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구 문제는 시종 우리나라가 직면해야 할 전반성, 전략성 문제입니다. 2021년 6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출산 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때 대한 결정을 인쇄 발부하고 한 쌍의 부부가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결부하여 실시했습니다. 2021년 8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는 인구 및 계획출산법을 개정하고 국가는 재정,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지원 조치를 취하여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부담을 경감시킨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은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유력한 버팀목입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인구 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근년래 우리나라의 인구 발전은 일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인구 구조의 전환으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공포한 데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총 인구는 약 14억 1260만 명에 달하였고 그해 태어난 인구는 1062만 명에 달하였으며 인구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인구 성장의 둔화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인구 성장의 대폭적인 하락은 일련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문제를 초래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저출생률,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나아가서는 가정 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노령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젊은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고 사회 활력이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미래의 인구와 경제 및 사회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제 경험으로 보면 출산 지원 조치를 실시하면 출산율의 하락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엔 인구 정책의 관련 자료에 근거하면 출산 수준이 교체 수준 이하로 내려간 국가와 지역 중 62%에 달하는 국가와 지역이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고 그중 과반수의 국가와 지역의 출산율이 일정한 정도로 반등되었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구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인구 및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 국면에 착안점을 두고 출산 정책에 대한 조정과 보완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인구 출산 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을 실현하여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하였고 출산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억제되었던 출산 염원을 기본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현 시기 출산 정책이라는 단일적인 차원의 조치에 의거하여서는 출산 수준의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온 경제와 사회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은 주로 가정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당주황은 정세를 잘 파악하여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포치하고 구축하였는 바 이는 각 지방과 각 부문에서 관념을 전환하고 사상을 통일하며 출산 우호형 사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면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저출산율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고 가정의 구조를 개선하고 대물림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가정의 위험 방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며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막강한 힘을 결집하는 데 유리합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도시화 수준의 향상 및 대학 교육의 보급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인민 대중의 출산 관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높은 주택 가격, 자녀 부양과 교육에 대한 높은 투입, 워킹맘에 대한 직장의 차별 대우 등은 출산 행위를 억제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출산 정책의 중심을 출산 수량 조정으로부터 출산 지원으로 조정하고 혼인, 출산, 양육, 교육을 일체적으로 고려하며 정부, 고용 단위, 개인 등이 출산과 양육 방면에서의 다방면 책임을 명확히 실행하도록 하고 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만 혼인과 출산의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사회의 출산과 양육 근심을 덜어주며 인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료궁예술의 도시 동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인은 풍반색채가 집중되어 있지만 고유한 도시이며 이 도시의 사람들은 두터운 민족적 정서와 순박하고 아름다운 마음, 열정적이고 다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총혜성의 동남부, 황토고원과 총장고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동인은 소장으로 꿈을 이루는 황금빛 골짜기라는 의미를 지녀 로궁이라고 불립니다. 동인은 역사적으로 유목민족이 살던 지역이며 기원전 74년 한선제 때 동인 북부를 돈전주로 사용했습니다. 당나라 때인 683년 중종은 금송공주의 탕목읍이었던 이곳을 토번에 하사했습니다. 원나라와 명나라 때에는 두 왕조 주왕군의 돈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따라 도시 규모도 점차 확대됐습니다. 사세의 기록에 따르면 육무하 강변에는 한때 12개의 장족 부락이 있어 로궁 12부라 불렀는데 그중 사천과 소장, 신강 등주로 통하는 편리한 교통요건을 갖춘 육무진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700년 전에 소장 불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용무진에는 당시 라마교 사원이 많았습니다. 현재 용무진 고성에는 남문과 북문의 두 성문이 보존되어 있으며 거리도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무사와 일왕묘, 이슬람 사원 등 고건축물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장족과 한족 건축 양식을 접목한 용무사는 청해 남부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라마교 사원입니다. 용무사의 규모와 위상, 영향력은 감숙의 라브렁사, 청해의 다르사에 버금가며 사원에서는 의료대로 유명한 고순이 많이 배출되었고 이곳에서 편찬된 조서도 매우 많습니다. 동인에 많은 사원이 들어서면서 각지의 예술가들도 동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강남의 소주 일대와 중원 지역에서 온 예술 장인들은 도낭 예술과 외래 예술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현지 민간 예술의 특징을 접목하여 로궁 예술이라는 독특한 소장 불교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로궁 예술에는 탕카와 조가, 자수, 판화 등이 포함됩니다. 작품의 내용은 대부분 종교적 신화와 전설을 소재로 하며 천연 광물로 염료로 사용해 색채가 선명하고 쉽게 퇴색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법이 세밀한 로궁 예술 작품은 특히 황금가루를 사용하여 눈부신 금빛 효과를 내는 기술로 높은 기교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같은 유형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로궁 예술의 초기 작품은 수법이 호방하고 소박하며 색채도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또한 인도와 네팔의 풍격을 짙게 반영했습니다. 초기 작품들은 시원한 필지로 인물과 산수, 화초, 동물 등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웅혼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현재 용무사를 비롯한 동인의 여러 사원에서는 로궁 예술 초기와 중기에 장작된 웅장한 벽화와 정교한 기법의 탕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로궁 예술 작품은 색채가 더 화려해지고 필법이 세밀해졌습니다. 특히 많은 황금을 사용하여 화면 전체에 금속적인 광채를 부여함으로써 화려하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소장 불교 예술의 한 유파인 로궁 예술은 근대에 들어 다른 지역 예술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했으며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로궁 예술가들은 동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감숙과 사천, 레몽골 등 중국 각지뿐만 아니라 인도와 네팔, 태국, 몽골 등에서도 활동하며 많은 예술품을 남겨 높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요관 독서와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동이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이한 산봉우리와 아늑한 동굴, 붉은 단하지 흉으로 이루어진 간부라 풍경 명소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동인에서는 해마다 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특한 민속 축제 류글회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평안과 한해의 풍년을 기원합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밀가루 인형이란 무엇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랑가자옥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밀가루 인형이란 무엇인가? 랑가자옥은 어릴 때부터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기술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 답은 조금 더 길어졌는데 바로 백절불굴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항목인 밀가루 인형은 할아버지 랑수환이 아버지와 고모에게 전수했고 그것을 다시 랑가자옥이 마음속에 새기며 손끝으로 익혀왔습니다. 랑가자옥이 북경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문의 손재주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인 취업을 가질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린 것은 랑가자옥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술 유론을 더 잘 배워서 밀가루 인형을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북경대학에 진학한 것이었습니다. 5살부터 31살에 이르기까지 랑가자옥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밀가루 인형이 그저 어둡고 낡은 것만은 아니며 전통도 얼마든지 트렌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었던 장수와 정승들을 만들기도 했고 남들이 아이들을 장난감이라며 치부하던 만화나 같은 캐릭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같은 길로 달리고 있지만 규칙은 달라졌고 조부와 손자의 손이 서로 맞잡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세대의 손은 똑같은 자세로 부드러우면서도 굵기 있는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른을 갓 넘긴 랑가자옥의 삶은 언제나 밀가루 인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무르고 늘리다 보면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알맞게 조화된 밀가루 반죽이 서서히 펴지면서 인물의 얼굴 윤곽과 뼈대가 물 흐르듯 살아납니다. 그리고 얇은 대나무 조각으로 가볍게 다듬으면 눈매의 깊이와 눈썹 뼈의 롬나지가 결정되는데 이 미세한 차이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작은 인형의 기운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랑가자옥이 5살 때부터 지금까지 다져온 어릴 때부터 익힌 탄탄한 기본기입니다. 어린 시절 랑가자옥은 아버지가 밀가루 인형을 빚는 모습을 한두 시간씩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금박을 붙일 때는 금박이 너무 얇고 약해서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폐활량이 부족해서 숨이 차오르면 랑가자옥은 고개를 돌려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아버지가 손을 움직이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떼어낸 밀가루 반죽 한 덩이를 랑가자옥에 쥐어주었습니다. 첫 밀가루 인형을 만들었을 때 그는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지만 곁에 있던 어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랑가자옥은 첫 인형을 만드는데 2시간 반이 걸렸는데 전혀 귀엽지 않았고 그렇게 못생긴 인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눈으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순서를 다 외우고 있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발목을 잡는 수많은 미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그 인형을 보더니 무작정 칭찬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이것 보게 우리 랑씨 가문의 자식이 틀림없구만 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랑씨 가문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밀가루 인형을 잘 만들어야 한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고 어린 랑가자옥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56년 랑가자옥의 할아버지 랑수환은 멀리 런던으로 건너가 그 중국의 민간 예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가업이자

커다란 자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생전에 만난 적이 없지만 사진과 신문 속에 남아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랑가 자옥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작은 아기 인형을 만드는 데만 몰두하며 이목구비를 더 존귀하게 만들고 형태를 더 귀엽게 다듬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또 때로 되지 않아 실패를 거듭할 때 랑가 자옥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자꾸 잘 안 돼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계속하는데 잘 안 될 리가 없다. 내가 계속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잘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학급에서 우리 아버지가 피아니스트라고 말하는 것과 밀가루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 아버지가 저에게 내 할아버지는 메란방 선생의 동상도 만들었다 라고 말했을 때 수학교 2, 3학년 학생이었던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명진사에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다 라는 성으로 문자를 지어보라고 했는데 저는 열혈이 끓어올라 저는 커서 할아버지처럼 밀가루 인형 랑시의 이름을 세계에 떨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 귀가 먹먹해졌고 교실라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외부의 반응이 주었던 충격은 랑가 자옥의 기억 속에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2008년 6월 밀가루 인형이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록에 등재되었을 때 당시 13살이던 랑가 자옥은 아버지 랑지춘의 얼굴에서 묵은 심경을 읽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은 밀가루 인형 랑시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지만 그 가업의 한가운데 서 있는 랑지춘은 이 기술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랑수환이 만든 밀가루 인형과 옛 신문, 옛 사진들을 수집하며 밀가루 인형 랑시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면서도 정작 아들에게는 이 일을 억지로 이어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랑가 자군 이 말을 스승의 신분과 아버지의 신분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스승으로서는 자신의 기술이 이어지기를 바랐지만 아버지로서는 밀가루 인형을 만들어서는 풍족한 삶을 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랑가 자옥이 가문의 일을 다시 제대로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뜻을 밝혔을 때 아버지 랑지춘은 속으로 무척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젊은 청년이자 북경대학 학생이 밀가루 인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두고 틀림없이 집안의 강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랑가 자옥의 마음속에서 북경대학 진학은 어디까지나 예술 이론을 더 잘 배우고 밀가루 인형을 더 잘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이 일을 하기 위해 북경대학에 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만약 북경대학에 다니는 것이 밀가루 인형을 빚는 데 방해가 되었다면 저는 당장 자퇴했을 것입니다. 이 랑시 가문의 자식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과 할아버지 사이의 격차를 알았습니다. 저희 세대에서 밀가루 인형 랑시의 완전한 부흥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특정 비율로 섞고 소금과 꿀로 반죽을 조절한 뒤 색을 조금 입히는 것이 밀가루 인형 제작의 기본 작업입니다. 과거 아버지는 아들의 흥미를 지켜주기 위해 이처럼 지루하고 고된 기초 과정을 일부러 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놀이처럼 15년 동안 밀가루 인형을 만지고 난 후에야 랑가 자옥은 밀가루 인형 랑시의 모든 공정을 진지하게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랑가 자옥은 처음으로 북경 밀가루 인형 랑시 기술의 3대 전수자라는 신분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밀가루 인형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그는 과거 영국으로 향했던 할아버지보다 18살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예교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는 할아버지가 섰던 그 무대에 자신도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랑수환의 작품인 옛북

종의 360가지 업종 시리즈에서 랑가자군 밀가루 인형의 새로운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부터 한 시대를 풍미한 나타 그리고 옥황묘의 28성수에 이르기까지 밀가루 인형 랑씨는 돈은 어둡고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름도 없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밀가루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창작자로서 그가 가졌던 인간적인 따뜻한 시선이었으며 왕후 장상뿐만 아니라 소민들의 삶과 생활 속 소소한 디테일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북경에서 열린 무형문화유산 시험 행사에서 랑가자군 자세를 낮추고 쪼그려 앉아 어린이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 그들의 학생으로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어린 시절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호흡이 2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랑가자군 이제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경 밀가루 인형 랑씨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백절불굴의 정신입니다. 어떤 시대적 환경에 처하든 어떤 도전에 닥쳐오든 장인들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발걸음을 옮기며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중경 중국 삼역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서남부 구불구불한 장강의 물결과 함께 수천 년 역사를 간직한

광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200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삼엽, 즉 장강역 협곡과 그 일대 문화를 주제로 세워진 이곳은 단순한 지역 박물관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거대한 역사책이라고 불립니다. 총 면적은 4만여 평방미터, 18만 점이 넘는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서남부 최대 규모의 종합박물관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박물관의 외관은 마치 장강을 품은 산봉우리처럼 장엄한 곡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록빛 유리의 흙빛 벽면은 물과 산을 상징하며 건축 자체가 삼엽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거대한 천장이 개방감 있게 펼쳐져 관람객을 마치 장강의 물결 속으로 초대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전시는 단은 삼엽 문명 전시관입니다. 삼엽된 건설로 발굴된 수많은 유물이 이곳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족과 총문화의 유물, 총동기와 도자기, 그리고 소물 이전 말의 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죠. 이런 단순한 과거의 요산이 아니라 물에 잠긴 기억을 지켜낸 인류의 기록입니다. 박물관은 대규모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통해 삼엽된 건설 전후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전시는 중경 역사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논쟁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인간의 의지와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전시는 장강 생태관입니다. 삼육 지역의 풍부한 자연 환경을 주제로 장강의 어류, 식물, 지질 구조 등을 실물 모형과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멸종위기 생물인 중국 강돌고래 복원 모형은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인간의 발전과 자연의 조화, 그 연관한 과제를 묵묵히 되새기게 하는 공간입니다. 박물관은 예술 전시도 활발히 운영합니다. 고대 서예와 회화부터 근대 예술 그리고 중종지역 예술가들의 작품까지 폭넓게 소개하며 문화예술의 향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주황홀의 삼엽 대벽화는 장강의 물줄기와 협곡의 웅장함을 압도적인 스케일로 그려내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중국 삼엽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나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여전히.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1990년대 중국 가요계의 대표적인 감성 발라드 가수 황각선에 대한 소개와 함께 대표곡 보물은 흘러가고와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 이 두 곡의 창작 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황각선 가수는 1970년대 호남성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기타와 노래를 사랑한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계절을 생각하니 그 속에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잔잔한 음성은 강요하지 않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봄의 기억을 떠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시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도 중국의 대표적인 추억의 명곡으로 남아있습니다. 내 아래 황각선 가수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같은 해 발표된 발라드 명곡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과 그리움입니다. 당시 황각사는 막 음악 활동을 시작하며 도시의 외로움과 고독을 절실히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곡으로 풀어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슬픔이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픔이야. 웃고 있어도 마음은 눈물로 젖어있지. 황각사는 이 곡을 녹음할 때 감정이 북받쳐 여러 번 목이 미웠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그 흔적을 그대로 남겼고 그 덕분에 곡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명곡으로 되었습니다. 그의 담담한 음성은 화려한 가창력 대신 감정의 여백을 남겼습니다. 돋는 일화해금 각자의 아픔을 투명하게 만든 것이죠. 이 곡은 이후 수많은 가수들에게 리메이크됐고 가장 인간적인 슬픔의 노래로 불리며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병 주석이 페루 대통령에 당선된 케이코 후지모리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0: 습근병 주석과 몬테네그로 대통령이 양국 수교 20주년과 관련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1: 위대한 로정, 아름다운 중국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0: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 분투해 민족 풍요업에 방대한 힘을 응집하자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이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 한 용을 들으시겠습니다. 7월 6일 습근평 국가수석이 게이코 후지모리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페루 공화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페루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양국은 량완 발전시를 유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쌍방 고위층은 왕래가 활발하고 재분야 실무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민 친선이 마음속 깊이 자리잡았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페루 수교 5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중국과 페루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케이코 후지모리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노력해 양국 전통 친선을 전승하고 중국과 페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부단히 새 단계로 격상하도록 인솔함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같은 날 한종 국가 부주석은 페루 제1부대통령으로 당선된 갈라레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1: 7월 6일 습근평 국가 주석과 몬테네그로 밀라토비치 대통령이 서로 축전을 보내 양국 수교 20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몬테네그로 두 나라는 전통적인 친선이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수교 20년 내 두 나라는 시종일관 상호 존중, 평등, 호혜 상생의 리념을 견지하였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우호적으로 지내고 공동 발전하는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나는 밀라토비치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여 양국 수교 2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전통 친선을 계승 발양하고 호혜 상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국 몬테네그로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켜 양국 인민을 위해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몬테네그로와 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과 리해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표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심화하며 재분화의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인민을 위해 혜택을 마련해주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0: 18차 당대회 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생태문명 건설을 전반 대국 업무에 돌출한 위치에 놓고 일련의 창조적인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결심과 강도, 효과성의 크기는 모두 전례가 없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리론에서 실천까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시인들이 주목하는 생태면의 기적과 친환경 발전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물가의 난초가 푸르른 이 때면 산소송이는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분화의 태원 도시구인 진양교 구간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늘에 모여 휴식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시원한 바람을 즐깁니다. 2017년 6월 습근평 총서기는 산소성을 시찰할 때 분화를 물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으며 풍광이 아름다운 강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산소성은 맑은 물을 황하에 흘러들게 한다는 생태보호 공정을 전부 완수했습니다. 2025년 황하류역 산소구간의 량질 수치의 비례는 96.6%에 달했고 수질은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태원시 분화 풍경구 관리위원회 선전 접대과 곽범 과장이 소개한 데야면은 지금 태원 분화 풍경구는 전체 길이가 약 45km에 달하고 총 면적은 약 20평방km에 달합니다. 레저 관광, 건강 단련을 모두 통합한 이곳의 수질은 안정적으로 지표 상급 기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19년 중국 북경 세계 원예 박람회 개막식에서 연설할 때 우리는 자기의 눈을 보아듯이 생태 환경을 보아하고 생명을 대하듯이 생태 환경을 대하며 함께 생태 문명의 기반을 구축하고 함께 친환경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의 지도하에 우리는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확고한 한 걸음을 내디뎠고 생태환경의 질은 뚜렷한 개선을 가져왔으며 옥만이민이 손에 손잡고 마음을 합쳐 하늘이 파랗고 땅이 푸르며 물이 맑은 아름다운 토전을 함께 건설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시대에 답안지를 써냈습니다. 올해 3월 제14기 전국민 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는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채택함으로써 세계 첫 부의 생태환경법전의 이름으로 명명한 법전이 탄생했습니다. 법전은 단독으로 친환경 저탄소 발전편을 설치함으로써 법률의 형식으로 친환경 조난의 로정도를 명확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양림평 부원장은 법전은 생태환경자원심판의 발전의 경로를 명확히 해주었고 집법과 사법의 협동기제를 법률규정으로 상승시켜 예방을 위주로 하는 원칙과 회복성 리듬의 관찰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완비한 신시대 생태환경 사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확고한 법리적 실천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록수 총사는 곧 금산 은산입니다. 얼마 전 귀주성 금소남부 의종 묘족 자치주 망모현 라군판강 1기 100메가와트 농업 태양광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지역 에너지 구조의 전환과 승격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새로운 녹색의 엔진을 초과했습니다. 왕모 홈전 신에너지 발전 회사 장문림 부총경리는 망모산이 지리자원이 풍부하고 일광이 충족한 천연적인 우세를 빌어 프로젝트 혁신은 판상발전, 판화재배,

0: 수력발전 설비 총 용량은 이미 4억 킬로와트를 돌파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면서 2026년 우리나라 풍력 및 태양광 신규 설비 용량은 3억 킬로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정 전력 공급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신품질 생산력의 친환경 동력이 날로 강력해지고 생태환경 보호 사상이 사회생활에서 주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청결 철강 생산 체계와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침투률은 50%를 초과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신주 대지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1: 백년의 료정은 파란 만장하고 백년 대당은 기백으로 차넘칩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은 여러 민주당파 주왕, 전국 공상업자연합회, 무소속 인사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주왕의 둘이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고 타당 합작의 초심을 지키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가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최대 동심원을 힘차게 그려야 한다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빛나는 려정을 깊이 있게 회고하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초심과 사명으로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요약했습니다. 사람들은 총서기의 체계적인 회고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전면적인 총화가 중국 공산당의 령도가 역사적 선택이자 인민의 선택임을 깊이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주황 부주석인 진승령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중국 공산당이 왜 가능한가라는 핵심 비번을 깊이 있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하며 다당 합작의 공동한 사상 정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중국 민주동맹 주황 부주석 오위사는 중국 공산당의 여섯 가지 방면의 특질은 미래에 끊임없이 새로운 영광을 창조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민주동맹은 항상 국가 경제와 민생을 직무 수행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삼고 건의와 제안의 질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중국 민주건국회 주황부주석 리충민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백년 대당의 초심과 사명을 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민주건국회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주왕의 둘이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여 신시대의 참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당합작의 새로운 장에 써내려갈 것입니다. 중국 민주촉진회 주황 부주석 왕강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백년 대당이 영원히 생기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을 따라가야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주촉진회는 이번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최우선 정치 과제로 삼고 교육, 문화, 출판, 미디어 등 주요 분야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웅대한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 민족의 대단결, 전국 인민의 대단결,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억만 인민의 적극성과 주도성, 창의성을 충분히 고취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막강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당부를 명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로운 로정에서 새로운 업적을 세워

되어야 합니다. 중국 농공민주당 주황부주석 왕로는 105년의 끊임없는 노력이 중화민족 수천 년 역사상 가장 웅장한 서사시를 썼다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른 당임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농공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령도를 항상 견지하는 것을 최고 정치 원칙으로 삼고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건강 중국 건설을 촉진하는 등 사업에서 우리의 지혜와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중국 치공당 주황부주석 서효라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집권당이 자아혁명을 심화하고 장기 집권을 실현하는 방향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주당파가 협력의 초심을 지키고 고품질의 참정당을 건설하는 데 사상적 등대와 행동 기준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중대한 전략 배치를 긴밀히 둘러싸고 해외 화교, 귀국 화교 및 가족,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단결시켜 국가의 고품질

0: 양안 교류 협력과 융합 발전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양안의 상호소통과 융합의 역사적 문맥을 깊이 발굴하고 광범위한 대만 동포를 단합해 중국식 현대화의 위대한 실천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새로운 역사적 영광을 함께 창조해야 합니다. 중화전국공상업자연합회 당조성원이며 부주석인 리빙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신시대 흥당 강국의 강령성 문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여 당의 정치적 우세와 조직적 우세를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실속 있게 전환하고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과감히 전진할 것입니다. 무소속 인사 주광권은 습근평 총서기가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역사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새 로정으로 힘차게 나아가 신시대에 공을 세우도록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인사들은 15차 5개년 전망 기획을 중심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에서 깊이 연구하고 대국적인 안목으로 의정하고 건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에 함께 동참하고 민족 부흥의 영광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1: 7일 훈장 수상자 오하금은 30년 동안 기총사무관리의 최전선에 뿌리를 내리고 신시대 풍교 경험을 실천하면서 4단계 의사, 지역사회 업무 36가지 방법 등 지역사회 관리의 선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함으로써 다양한 분쟁을 1000건 이상 조율했습니다. 또한 오하금 작업소를 설립하여 기총관리의 핵심 인력 약 3만 명을 교육했습니다. 길림성 장춘식 관성구 단산가도 장선하원 지역사회 당위원회 제1서기 오하금은 올해 66세입니다. 2001년 장산하원 지역사회는 장산도 지역사회라고 불렸습니다. 기초시설이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 지저분하며 어려운 계층이 많고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역사회 서기로 초청된 오하금은 자신에게 하나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오하금은 장산하원 지역사회라고 부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우리는 나중에 이곳을 화원 지역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소망이자 가장 진심어린 리상입니다. 20여 년간 오하금은 매일매일 행동으로 소망을 눈에 보이는 변화로 바꿔왔습니다. 오하금의 인솔하에 장산도 지역사회는 낡은 집들이 줄줄 섰던 모습에서 아름다운 화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하금은 외부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 자원은 가장 큰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원을 군중 속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이라고 생각한 오하금은 당시 신청을 제출하여 은퇴한 당원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고 모두가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와 건설에 참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오늘날의 장산하원 지역사회는 녹음이 우거지고 환경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좋은 따뜻한 집으로 되었습니다. 장산화원 지역사회 사무실에 컴퓨터를 켜면 3,100여 가구 7천여 명의 주민들의 정보가 종합되어 있어 한 번의 클릭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한 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기로 임명된 이후로 오하금의 휴대폰 번호는 항상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전화비와 가스비를 납부하는 작은 일부터 양로와 의료 등 대사 이르기까지 그녀는 자신이 주민들의 집사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산하원 지역사회 주민 관적은 오석이는 문제나 일이 생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석들을 단번에 찾아냈다면서 모든 가구와 주민들은 다 그네의 가족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석이처럼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고품질 발전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자 정세정책계를보고회 제3차 보고회가 7월 6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법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하영이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전면적인 법치 국가를 네 가지 전면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켜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전면적인 법치 국가의 전체적인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가 지속적으로 완비화되었습니다.

0: 외어 법치 중국 건설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영 부장은 15차 5개는 전망 계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치가 근본을 다지고 예측을 안정시키며 장기적인 리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높은 수준의 법치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대중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며 위험 부담과 도전을 방지하고 해결하며 국가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함으로써 법치 궤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기자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소류한 대하면은 2026년 제3진 이중건설 프로젝트가 최근 하달된 가운데 총 1935억 원의 초장기 특별국채자금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이중건설 프로젝트 목록이 모두 발표됐습니다. 올해 들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업종 주관 부문과 협력하여 총 8천억 원을 배정해 1417개의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혁신, 장강 류역 생태보호와 보건, 장강 연선의 주요 교통기반시설, 도시지하관망, 주요 수리공정, 서부류케 신통로, 대학교육의 질향상과 승격, 남북공정 등 중점 분야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계획편성, 정책재성, 체제기재혁신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철도 투자용자와 료금 제재의 완비, 장강 연선 도시의 하수처리 료금 징수 방식의 개혁 지원, 농업 용수 가격의 종합 개혁 심화 등을 포함해 이중건설의 재반 과업을 고품질로 추천해야 합니다.
0: 기자가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6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가 50.6%로 지난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 업무 총량 지수가 연속 상승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신규 주문 지수는 50.3%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자기기의 장비 제조, 통신 장비 제조, 교통운송 장비 제조,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제조 등 물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를 보면 고정자산 투자 완료액 지수는 54.3%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그중 철도 운송업, 항공 운송업, 파이프 운송업, 우편 택배업은 모두 50% 이상의 확장 구간에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몬테네그로 필리프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몬테네그로 필리프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이 최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자에서 중국 기자의 취재를 받았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몬테네그로와 중국이 수교한 20년은 동고동락하고 진솔하게 협력한 20년이며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상호 답습한 20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몬테네그로와 중국 양국 원수의 전략적 지도와 공동 추진하에 몬테네그로와 중국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20년간 두 나라는 상호 존중과 평등 신뢰를 바탕으로 깊은 우정을 쌓아왔다며 자신도 이 역사의 목격자이자 참여자라고 표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중국은 시종일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의 폭넓은 찬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우리는 글로벌 사무관리와 국제협력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표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이 중대한 창의는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공공재 중 하나라고 표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은 관련 지역의 기초시설 조건을 개선하고 현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중국이 몬테네그로에서 참여한 프로젝트는 현지 발전의 필수 수요에 부합되며 몬테네그로의 기반 시설을 완비화하고 지역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교육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국내의 중국어 교육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현지 학생들이 중국으로 가서 교류 학습하고 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해남 자유무역항이 2025년 12월 18일에 섬 전체에 본관 운영을 시작한 사실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우수한 항구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몬테네그로는 해남의 발전 실천에서 많은 유익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몬테네그로에 있어서 해남의 경험은 참고 가치가 높은 발전 사례로서 이는 깊이 연구하고 배울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두 나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중국이 큰 이유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면서 시종일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각국을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몬테네그로는 항상 평등한 파트너로 간주됩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양국이 평등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과학, 문화, 의료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여 양국 인민을 위해 더 큰 혜택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몬테네그로 필리프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 첫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농업과 관광업의 융합 발전으로 지능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내몽골 훌륜 부이르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제조란 제목의 시사 논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첫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사상을 비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이 식구에는 사물은 끊임없는 자아혁신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리치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변혁과 혁신은 인류사회가 앞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고 시대와 더불어 혁신 발전하는 것은 줄곧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리념이고 가치였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막수주의는 우리가 당과 나라를 세우고 당과 나라를 흥성시키는 근본적인 지도사상이라고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주요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막수주의의 화살로 신시대 중국이라는 관역을 조준해 막수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킴으로써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립했습니다. 이는 당대 중국의 막수주의이고 21세기 막수주의이며 중국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 총서기가 연설과 논술에서 인용한 정교한 전고를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그 심오한 뜻을 한층 더 깊이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기 사상 해설인인 중공중앙당학교의 왕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유신파의 대표 인물인 량계초가 소설 신중국 미래기를 발표했던 1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량계초

0: 그는 소설에서 60년 후에 중국은 세계 강국이 될 것이라고 환상했습니다. 그 후 손중사는 건국 방략에서 미래에 16만 킬로미터의 철도와 160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그려보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량계초나 손중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국내 생산 총액은 126조 원을 넘어 안정적으로 세계 제2의 지위를 유지했고 외환 보유액은 세계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시공을 넘는 역사적인 질문과 시대적인 대답의 배후에는 한 세기 남짓한 동안 중화 대지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격변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격변은 당과 인민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고 분발 진취에 이룬 것이며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보여준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2023년 6월 2일 습근평 총서기는 문화전승발전좌담회에서 5천여 년의 중화 문명의 심오한 토대 위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곧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키는 필연적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탐색하는 과정에 얻은 법칙적인 인식이고 우리가 성공을 이룩하는 가장 큰 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란 무엇이고 막스주의는 무엇 때문에 중국화와 시대화 되어야 하며 신시대 새로운 조건하에서 어떻게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할 것인지 이 세계면으로부터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막스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1: 马克思的一生是不畏艰难险阻，为追求真理而勇攀思想高峰的一生。马克思曾经写道：“在科学上没有平坦的大道，只有不畏劳苦，沿着陡峭山路攀登的人，才有希望达到光辉的顶点。”
2: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연설문은 습근평 총서기가 2018년 5월 4일 막스 탄신 200주년 기념대회에서 간 중요한 연설문 중의 한 단락이었습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막스의 말 한 단락을 인용해 과학에는 탄탄대로가 없다. 오직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가파른 산길을 따라 톱아오르는 사람만이 빛나는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막스의 이 말은 어느 저작에서 나온 말이고 오늘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계시를 주는지 오늘의 경전 해설인 남경사범대학 여파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 화학에는 단탄 대로가 없다. 오직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가파른 산길을 따라 토파오르는 사람만이 빛나는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 말은 프랑스 문파 자본론의 서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독일 문판 자본론이 출판된 후 막스는 줄곧 프랑스 문판의 출판을 추진해왔습니다. 자본론 프랑스문 제1판은 후세로부터 원본 외의 독립된 과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막스와 엥겔스가 말했듯이 모든 위대한 문명의 발전 역사는 예외 없이 모두 진리와 과학탐구의 길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뼈다를 겪어왔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과 관광업의 융합 발전으로 지능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훌륭 부일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한여름의 훌륭 부위를 초원은 푸른색으로 가득 칠해지고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연이어 피어나는 대규모 종약재와 온 들판을 수놓은 작약꽃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푸른 하늘과 초원, 청산과 비옥한 들판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북극의 전원 풍경화를 형성했습니다. 홀룸 부이르시는 생태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꽃을 매개로 하고 농업으로 경관을 만들며 경치로 관광을 이끈다는 발전 모델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중약재 산업과 농촌 관광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꽃 구경과 사진 촬영에서 벗어나 전 가치 사슬을 통한 소득 증대와 주민 부여로 전환함으로써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한

거대한 동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훌룸부이르의 한 농목장에 13,500모 규모의 자격이 만개했습니다. 대흥 안령에 자리 잡은 만모 화원이 끝없이 펼쳐지고 진한 향기를 풍기자 독특한 전원 생태 경관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불러모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면서 여름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따라서 초원의 특색 전원 관광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면서 여름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따라서 초원의 특색 전원 관광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작약은 온몸이 봄을 찾고 있어 명실상부한 생태 부민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목장 관계자는 농장은 생태 우선과 친환경 발전을 견지하고 만무 규모에 표준화된 작약 재배 기지를 토대로 농업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발전 경로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특색 농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농촌 문화 관광 소비 활력을 불어넣어 생태 효율 증대, 산업 가치 상승, 주민 소득 향상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의 중약재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시장 신뢰도를 바탕으로 주민들은 붉은 작약과 백산피 등 특색 약재를 대규모 재배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경제 효율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면서 산업은 주민들의 지역 내 취업과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꽃이 전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업과 관광의 융합이 진흥의 탄탄한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최근 훌룸 부이르시는 중약재 산업의 다원적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하고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연장하고 보완하며 강화함으로써 농업과 관광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경치가 경제로, 풍경이 생산 가치로 실질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제조란 제목의 시사 논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는 이동식 에어컨, 물안개 분사 기능이 있는 양산, 두 손을 해방하는 허리 착용 선풍기, 순식간에 기온을 3도를 낮춰주는 쿨링 타월, 올여름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고온 속에서 중국산 피서 필수품 이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중국산 에어컨 한 대를 사려고 200km를 달려가기도 했고, 해외 소셜미디어에선 선풍기 달린 모자가 올라온 게시물마다 이 기발한 중국 발명품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프랑스, 네덜란드, 벨지크 등 서유럽 국가

로스트란 중국의 에어컨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6월 중국의 대유럽 에어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8% 급증했습니다. 중국 에어컨 제조사들이 유럽 각국에 폭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제품은 저렴하면서도 품질도 좋다는 평가가 해외 여론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오래된 건물은 외벽 구멍 뚫기를 엄격히 금지했기에 전통 에어컨 설치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인건비도 비쌌습니다. 중국 기업은 이런 난제를 포착해 전문 시공도 필요 없고 구멍까지 뚫지 않아도 되는 이동식 에어컨을 설계했고 사용자들은 제품을 단 10분이면 혼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수요에 대한 정확한 대응에 완비된 산업 인프라와 효율적인 물류망이 더해져 중국 제품이 유럽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시국의 유럽 동맹이 올들어 잇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 무역 제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유럽 시장이 중국산 피서 필수품을 열정적으로 구매하고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유럽 동맹 무역액이 동기 대비 13% 증가한 데서 중국과 유럽 동맹 경제 무역 협력의 본질이 호혜 상생임을 입증하였습니다. 6월 말 중국과 유럽 동맹이 무역 투자 협상 기재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 주요 목적은 부장금 무역 투자 정책 대화를 강화해 쌍무 관계를 안정시키고 더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시장 규칙에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 동맹이 직면한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반자입니다. 이런 중국 동반자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의후에서 생산된 월드컵 관련 상품들이 잘 팔리고 중국산 전동 3륜차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며 광섬유 광케이블, 광모듈 등 제품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인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국가글로벌 전략 싱크탱크의 반원원 연구원은 이는 중국이 글로벌 소비자의 실제 수요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시장 정보를 민첩하게 포착하며 완전한 공업체계, 완비화된 공급망, 높은 효율의 물류 네트워크에 의탁하여 고가성비 제품과 해결책을 신속히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의봉사도 꼼꼼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국 기업은 굴삭기, 기중기 등 중장비를 수출할 때 하드웨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 정비, 고장 예보 등 부가 봉사를 함께 제공합니다. 다른 한 기업은 비상 조명 시스템을 수출할 때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플러스 운영 유지 보수를 함께 수출하면서 스마트 브레인을 탑재하여 해외 사용자의 복잡한 조명 장경에 맞추고 현지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봉사를 제품 전 주기에 깊이 결합하는 것은 중국 제조 고도화의 뚜렷한 특징이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공장에서 글로벌 해결책의 제공자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고온에 대응하는 피서 필수품으로 공공제품의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부터 농업 무인기로 브라질 농민들에게 정밀하고 효율이 높으며 지속 가능한 작업 방안을 제공하기까지 중국은 세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식 방안을 제시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중국 상품은 여러 나라 소비자의 통화 팽창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 지출을 감소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유럽 동맹의 대중국 수입이 10% 증가할 경우 유럽 동맹 전체 수입 가격은 1.6% 하락할 것입니다. 생산 측면에선 중국산 장비와 부품이 관련 국가의 산업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을 실현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잘 편입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중국과의 중간재 무역 덕분에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주요 무역 중추로 된 발전 도상 국가가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품을 수출해서부터 모든 봉사를 제공하기까지 나아가 해결책을 제공하기까지 중국은 자신의 제조 실력을 전 세계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새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충분히 증명했다시피 중국은 믿을 수 있는 협력 동반자이고 중국이 좋아야 세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같은 원단의 옷이라도 색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햇빛에 노출됐을 때의 온도 차가 무려 20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원단의 옷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20분 동안 노출시켰을 때 흰색의 온도는 최소 섭씨 24도, 노란색, 빨간색, 녹색은 섭씨 30도 이상, 파란색, 보라색은 섭씨 40도 이상, 검은색 옷은 온도가 가장 높아 섭씨 50도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사실 옷 색상이 주는 영향은 체감 온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야외 수색 및 구조, 해충 방제, 곤충 회피 등도 우리가 선택한 옷 색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흰색 등 연한 색상의 옷이 완벽한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흰색은 시원함을 주는 효과는 뛰어나지만 자외선 차단 능력이 떨어져 장기간 야외에서 사용하면 피부가 쉽게 걸리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에 옷을 고를 때 단순히 시원함만을 추구하지 말고 옷감의 두께와 자외선 차단 코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옷의 색상을 정확히 선택하면 모기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곤충 활동이 빈번합니다. 곤충은 겹눈 시야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체의 완전한 윤곽을 구별할 수 없고 강한 광점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곤충의 눈에는 밝은 노란색과 밝은 녹색이 신선한 화초와 같아 본능적으로 적극 다가옵니다. 네, 노란색 옷은 작은 벌레 눈에 마시는 식물과 같습니다. 곤충 겹눈은 자외선과 청록색 빛에 특히 민감한데 파란색 옷도 벌레를 흡인하기 쉽습니다. 네, 꽃과 풀이 무성하고 모기가 많은 곳에 간다면 밝은 색을 버리고 어두운 색상의 옷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상 통근 시에는 옅은 색을 선택하여 열을 지켜주고 야외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을 선택하여 안전을 보장하며 야외 출행 시에는 어두운 색상 옷을 선택하여 모기를 피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희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이 이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최정옥 씨의 가슴에 남는 사람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기세 도명의 대사를 보겠습니다. 네,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견딜 수 없는 말 한마디의 무게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올해 월드컵 주제곡과 역대 월드컵의 주제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꽃길과 미소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문화체제 및 기재개혁을 심화하자란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이 사명을 완수함에서 관건은 개혁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개혁을 통해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를 갈증 혁파하고 문화의 혁신 및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켜 문화의 번영과 문화 강국 건설에 강대한 동력과 제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인민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한 내적 요구입니다. 물질적인 충족과는 달리 문화는 정신적인 역량으로서 장관 미래와 전추만대를 지향하는 시야이고 포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할수록 사람들의 정신적 수요는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문화 자질과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 제품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문예 창작 생산 능력이 대폭 향상되고 다양한 문화 제품과 문화 서비스의 공급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문화 공급의 주요 모순이 이미 기존의 량적 수준에서 질적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개혁을 갈증 심화하며 량질의 문화 제품과 문화 서비스의 속출에 요리한 체제 및 기재를 서둘러 구축하여 인민의 정신 세계를 더욱 풍부히 하고 인민의 정신적 힘을 더욱 강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정보 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정세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절실한 수요입니다. 역사적으로 매 한 차례의 정보 기술 혁명은 모두 전파 혁명을 추진했습니다. 현식이 새로운 과학 기술 혁명이 바야흐로 일어나고 새로운 정보 기술이 신속히 발전하면서 문화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업태, 새로운 응용, 새로운 모식이 나타나 문화의 창작 방식과 생산 방식, 전파 방식과 소비 방식에 심각한 변화를 불러오고 매체 형태, 여론의 생태, 문화의 업태를 심층적으로 재구축했으며 각이한 문화와 가치관념의 교류, 융합 경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신속한 발전은 또 국제전파 구도와 국제담론장의 심각한 조정을 추진하여 우리가 국제전파의 감지거지를 차지하고 국제담론의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는 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정세 속에서 개혁하는 자만이 성공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제 및 기재 전방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사업 리념, 내용, 형식, 방법, 수단의 전방위적인 혁신을 추진하며 인터넷 사고와 정보기술 응용을 선전사상 문화사업에 체계적으로 일관시켜 디지털화에 의한 동력 부여와 정보화에 의한 형태 전환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실현해야 합니다. 문화체제 및 기재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 소프트 실력과 종합문화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현재 세계화 시대화 역사는 전례없는 방식과 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통해 공동의 도전에 맞서고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중화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진보에서 중화문화가 보다 큰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경쟁을 선행하고 문명 간 충돌과 의식 형태의 대립을 도발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성장의 일부 나라들이 강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정보 우세와 여론 패권을 빌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흐리거나 우리나라를 왜곡하고 묵치라는 여론 공세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추진하고 국제적인 문화 경쟁에 대처해 나가려는 우리는 개혁을 심화하고 국제 전파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며 뚜렷한 중국 특색을 갖춘 전략적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문화 소프트 실력과 중화 문화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국제 문화의 치열한 경쟁에서 확실히 립지를 구체화합니다. 두 번째, 문화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하는 데서의 기본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문화는 산업 속성과 의식 형태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 문화 체제 및 기재 개혁은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결정 정신을 관찰하고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견제하며 기본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여 개혁을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의식 형태 분야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상 이론을 지침으로 삼는가 하는 것은 문화의 개혁과 발전에서의 선차적인 문제입니다. 막스주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존립과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도 사상으로서 신시대의 막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제하고 공고히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견제하고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으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며 두 가지 확립을 교련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교련히 실천하여 우리나라 문화 개혁과 발전이 시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습금형 문화 사상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문화편으로서 신시대의 중국 공산당의 문화적 기치를 높이 들고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선전 사상 문화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새로운 문화적 사명을 짊어지는 데 강단 사상적 무기와 과학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습금형 문화 사상으로 문화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지도하며 자각적으로 이 사상을 문화와 개혁의 전 과정과 재반 분야에서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문화적 자신감을 높여야 합니다. 문화적 자신감은 한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최종옥의 가슴이 남는 사람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다. 젊었을 적 직장에서 동료로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죽마고도 거개가 익혀지는데 칠순을 먹고도 여전히 가슴에 남아 그리움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가슴에 남는 사람은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워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만날 시각을 생각하면 마음이 공연히 설레고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폭포처럼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가슴에 남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는다. 젊어서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남긴 사람도 내가 칠순이 되어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원인을 두고 나는 고민을 많이 했다. 내 잘못인가를 먼저 따져보기도 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 잘못은 없었다. 그저 세월이 흐르면서 내 기억에서 사라졌을 뿐이다. 아무리 가까웠어도 세월 속에 쉽게 잊혀진 사람은 아마도 친구와의 우정보다 자신의 인생을 더 치중한 사람이다.

사람인 것 같다. 나 역시도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지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남은 사람들보다 내 주변에서 멀어져간 사람이 더 많다. 그들도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친지를 위해서 살다 보니 나랑 멀어졌을 것이다. 모두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이니 멀어졌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내 나이 고회에 내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인생보다 자기 주변에 더 큰 은정이나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아닌지 싶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투명한 사람, 불꽃이나 들꽃처럼 성품이 온유한 사람, 만나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어딘가 꼬여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보다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 냄비가 아닌 뚝배기처럼 느리고 더디게 끓어도 한 번 끓은 마음은 쉽사리 변치 않는 사람, 진솔함이 자연스레 묻어 내면의 향기가 저절로 배어나오는 사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에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키는 사람, 늘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람으로 알수록 더 편한 사람, 지내보면 볼수록 은근하게 마음에 자리 잡는 사람일 것이다. 나는 평생 정직과 성실, 배려라는 신조를 지키며 살아오신 아버지의 인생을 배워 이와 상반대로 거짓과 허위로 감싸진 사람들과는 어울리려는 의욕이 전혀 없어 이들과는 두 마디가 나오기 전에 할 말과 공감이 사라진다. 이런 사람들이 내 가슴에 남지 않은 것은 마치 금방 스쳐 지나가는 소낙비와 흡사여 스쳐 지나가는 과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과 불이 상용되지 않듯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과 이기적이고 호의적이며 가식적인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통할 리가 없고 서로 배타적 관계로서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등 3관의 불일치로 인기된 것이라고 생각됐다. 어떤 사물에 대한 애승과 됨됨이가 같은 사람, 신조와 추구가 비슷한 사람과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가 있어 할 말이 많고 어딘가 자연적으로 마음이 끌린다. 또한 비록 지척이 없어도 언제나 마음속 자리를 잡고 남아있어 가슴 속에 늘 새겨져 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공감과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아주 가끔씩 남편의 전우들이 살고 있는 내몽골이나 남방에 갔을 때 나는 그들의 아내들로부터 열정과 진실, 소탈함과 소박하면서도 진지한 됨됨이와 해박함과 진실을 읽을 수가 있었다. 사람이란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더 깊은 교회로 그 사람의 진모를 알 수 있는 도리는 다 아는 바이다.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받으면 끝없이 감사하는 나인지라 몇 차례 되지 않은 접촉이었지만 그녀들의 베품과 배려로 그녀들을 영원히 가슴에 새겨두게 되었다. 매번 그녀들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남달리 마음에 끌려 베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이젠 하얀 강박증을 느낄 정도로 그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집착하게 된다. 이제 보니 접촉한 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그토록 가슴에 남기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삼관에서 우러러 나오는 필연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어진다. 어떤 사람과는 비록 오랫동안 교제하면서도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하면서 흥분이 들뜬 술자리에서의 술친구로만 남아 그런 장소가 해산되면 금방 전까지도 두드리며 내리던 소낙비처럼 마음속에서 가뭇없이 사라지고 만다. 삼관이 일치로 사귄 친구는 비누 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내 인생과 동반하게 된다. 나는 항상 가슴속에 새기는 친구가 그려지게 되고 이런 친구와는 한 번 사귀면 변할 줄 모른다. 물론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에 여러 사람들과 서로 잘 어울려야 했다지만 그렇다 하여 아무나 가슴속에 새기지 않는다. 가슴에 남는 사람은 내 인생을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공감과 공명을 불러일으켜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존재라 내게 귀중한 사람으로 되어 내 인생을 더욱 살맛나게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깊이 사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라고 여긴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다. 한국의 조병화 씨는 생전에 자신의 시 좋은 사람에서 한밤중 기차 기적 소리를 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비가 오는 날 마음이 우중충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다. 진정 가슴에 남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그립고 좋은 사람이다. 가슴에 남는 사람은 나한테 더없이 소중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잊혀지지 않을 그런 사람이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기세도맹입니다. 속일기, 대세, 도둑도, 이름명, 즉 세상 사람을 속이고 헛된 명성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춘추시대 충직한 신하 사의 이름은 추이고 자는 자의인데 위나라 령공을 섬기며 대부벼슬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사의는 위령공에게 외교력과 통치력이 뛰어나고 백성을 사랑하는 거백옥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위령공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미자하라는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미자하는 위나라의 미남자로서 군주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습니다. 위령공은 미자하를 너무나 총애한 나머지 그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하루는 위령공이 미자하에게 물었습니다. 어질고 재능을 두루 갖춘 거백옥이라는 문인이 있다고 들었다. 과인이 그에게 대부의 벼슬 자리를 내주자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자 미자하가 대답했습니다. 거백옥은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 또한 훌륭하여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라고 들었사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인의 도덕만 내어세우는 자는 심기가 곱고 어질지만 나라를 다스릴 제목은 못 띄울 것입니다. 이 나라 권력이 필요한 것은 정치력이요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거백옥은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옵니다. 소인이 보기에는 그를 세자의 스승으로 두어 학문을 가르치게 함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옵니다. 대부벼슬은 그의 능력 밖이옵니다. 사안은 그 후로도 수차례 거백옥을 등용해줄 것을 간청했지만 위령공은 미자의 말을 따라 끝내 거백옥을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하가 위령공을 찾아와 거백옥을 등용하자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위령공이 대답했습니다. 미자하가 말하기를 거백옥은 병법에 무지하여 군사를 다스림에 부족하다고 했다. 과인 역시 같은 생각이다. 그 자는 문무를 겸비하지 못했으니 이번 정은 잠시 미루도록 하자. 사하는 미자하를 대간신이라며 골 밖으로 내쫓을 것을 위령공에게 간했습니다. 위령공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는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비가 살아서 두 가지를 이루지 못하여 참으로 유감이다. 하나는 거백옥을 등용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자하를 골 밖으로 내쫓지 못한 것이니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고 나면 시신을 묻지 말고 창가 아래에 두도록 하거라. 조문하러온 위령공이 사의 시신이 창 아래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아들에게 그 까닭을 묻자 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유언을 전해들은 위령공은 죽어서도 시체로 간하니 중심이 무척 깊구나 라고 몹시 자책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의 시신을 높은 자리에 모시게 했습니다. 또 그의 유언대로 거백옥을 등용하고 미자하를 쫓아냈습니다. 이 일로 하여 사안은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사안은 위나라의 대부로 청렴하고 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준자는 오히려 시신으로 간언하여 세인을 기만하고 이름을 떨쳤으므로 도명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기세 도명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시대 제 나라에는 진중자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고관 대작의 세력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에서 관직을 지내는 형이 이롭지 못하다고 여긴 그는 형이 집에서 뛰쳐나와 산속에서 밭을 일구며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형이 조성에서 받은 록봉을 가족에게 보내어 살림에 보태려고 했지만 이 역시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진중자는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부귀를 마다하고 누덕누덕 기어 입은 옷가지며 먹는 것조차 변변치 못한 진중자를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검수하고 고든 성품을 가졌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은 곧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이웃나라 군주들이 그를 관리로 등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 세상 일에 뜻을 품지 않았던 진중자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 후 많은 학자들이 사와 진중자에 대해서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 두 사람을 군주에게 충성을 다한 자, 청렴한 자라고 칭송했지만 어떤 이들은 세인을 기만하고 이름을 떨쳤으므로 도명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순자는 순자불구에서
그들은 모두 어지러운 세상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훌륭한 명예를 얻었으니 간교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세 도명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을 속이고 헛된 명성을 얻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견딜 수 없는 말 한마디의 무게. 말만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까? 이학 학술지로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암보다 무서운 것이 말임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201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암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들은 이후 첫 일주일간 자살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12.6배나 증가했고 심장 문제로 인한 사망 위험도 5.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살이 스스로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면 심장마비는 심장이 알아서 스스로 멈춘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스스로 생명 스위치를 꺼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 때문에 심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암입니다 라는 말 때문에 자살과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뇌입니다. 일반적으로 암 선고를 받은 환자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가 하는 생각에 억울해하며 강한 분노를 보입니다. 억울한 감정과 분노는 암 이상으로 우리 마음과 몸에 해를 주어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말과 소통이 많으면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도하게 높아져 몸이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칭찬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진료를 할 때 여성들에게 오, 예뻐지셨어요 라고 하면 우레든 얼굴에도 활짝 펴집니다. 때로는 항우울제보다 기분을 상승시키는 칭찬 한마디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칭찬받을 때 나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보는 게 좋습니다. 별거 아닌 아부성 칭찬에도 금세 표정이 환하게 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해석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듣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만큼 우리 뇌의 감성 시스템은 칭찬에 빠르고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거의 자동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칭찬에 강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람의 가장 큰 욕구가 좋은 관계 맺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가져다 주는 칭찬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친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칭찬하면서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 대한 칭찬은 린색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세상스럽게 칭찬하기에 어색하기도 하고 친근한 마음의 칭찬보다는 잔소리가 더 쉽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칭찬,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머문 곳이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는 올해 월드컵 주제곡과 6대 월드컵의 주제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샤키라가 나이지리아 가수 보나보이와 협업해 부른 2026년 월드컵 공식 주제곡 다이다이는 메이코시티 아즈테카 경기장 개막식 현장에서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브라질 마라카나 경기장에서 촬영했으며 곡은 아프리카 비트와 라틴 음악 요소를 결합해 그녀 특유의 월드컵 음악 스타일을 계승했습니다. 네, 다이다이라는 곡명은 이탈리아로 힘내라 힘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샤키라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주제곡 와카와카 이어서 다시 한번 월드컵 공식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주제곡 다이다이는 경기장과 무대를 위해서 탄생한 분위기 최강 곡입니다. 이 곡의 매력은 리듬의 강렬한 타격감, 선율의 부름, 그리고 몸속 모든 활기찬 세포에서 나옵니다. 월드컵은 전 세계적인 문화의 이식이며 공식 주제곡은 이 이식의 집결점이자 촉매제입니다. 1990년 이탈리아의 여름, 1998년 생명의 컵, 2010년 와카와카는 모두 전 세계인의 공동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다이다이가 그 전통을 잊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은 1930년에 처음 개최되었지만 거의 100년에 달하는 역사 속에서 월드컵 관변 측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주제곡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나왔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여름은 록과 오페라로 오로진 로맨틱하면서도 격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예술적 최고봉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여름은 축구의 상징으로서 연령층 높은 축구 팬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네, 푸른 잔디 경기장에서 리듬이 매력적이고 가사가 생동감 넘치며 선율이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멋진 경기 장면을 함께 감상할 때 느껴지는 즐거움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고급스러운 감동입니다. 축구와 예술, 아름다움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입에 착착 부는 명곡, 이탈리아의 여름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자신들의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주제곡 생명의 컵은 라틴 음악의 대표 주자 리키 마틴이 불렀으며 축구 음악의 대표 명곡으로 꼽힙니다. 이 곡은 축구만을 위한 음악으로 칭송받는데 특히 후렴구인 고고고 파트는 월드컵과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고 라틴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른 것은 물론 최우수 라틴 곡 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생명의 컵은 역대 월드컵 곡 중 가장 널리 불린 곡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수많은 축구 프로그램에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2010년 남아프리카 월드컵 당시 라틴 여가수 샤키라가 부른 와카와카가 축구 팬들의 월드컵 주제곡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개최된 월드컵을 남미 특유의 정취가 가득한 가수가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경쾌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선율은 듣다 보면 부부젤라, 우루과이 선수 프란이 터뜨린 다섯 차례의 완벽한 중거리 슛, 수아레스가 골라인에서 팀을 위기에서 구한 독특한 신의 손, 그리고 이니에스타가 결승전 연장전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승리를 결정지은 결정골이 모두 떠오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장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페루 대통령에 당선된 케이코 후지모리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0: 습근평 주석과 몬테네그로 대통령이 양국 수교 20주년과 관련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1: 위대한 로정, 아름다운 중국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0: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 분투에 민족 봉유업에 방대한 힘을 응집하자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이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 한 용을 들으시겠습니다. 7월 6일 습근평 국가수석이 개입고 후지모리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페루 공화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페루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양국은 량완 발전시를 유지해왔다고 피했습니다. 쌍방 고위층은 왕래가 활발하고 재분야 실무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민 친선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페루 수교 5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중국과 페루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케이코 후지모리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노력해 양국 전통 친선을 전승하고 중국과 페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부단히 새 단계로 격상하도록 인솔함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같은 날 한종 국가 부주석은 페루 제일 부대통령으로 당선된 갈라레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1: 7월 6일 습근평 국가 주석과 몬테네그로 밀라토비치 대통령이 서로 축전을 보내 양국 수교 20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몬테네그로 두 나라는 전통적인 친선이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수교 20년 내 두 나라는 시종일관 상호 존중, 평등, 호혜 상생의 리념을 견지하였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우호적으로 지내고 공동 발전하는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나는 밀라토비치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여 양국 수교 2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전통 친선을 계승 발양하고 호혜 상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국 몬테네그로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켜 양국 인민을 위해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몬테네그로와 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과 리해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표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심화하며 재분화의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인민을 위해 혜택을 마련해주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0: 18차 당대회 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생태문명 건설을 전반 대국 업무에 돌출한 위치에 놓고 일련의 창조적인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결심과 강도, 효과성의 크기는 모두 전례가 없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리론에서 실천까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시인들이 주목하는 생태면의 기적과 친환경 발전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물가의 난초가 푸르른 이 때면 산소송이는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분화의 태원 도시구인 진양교 구간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늘에 모여 휴식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시원한 바람을 즐깁니다. 2017년 6월 습근평 총석이는 산소성을 시찰할 때 분화를 물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으며 풍광이 아름다운 강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산소성은 맑은 물을 황하에 흘러들게 한다는 생태보호 공정을 전부 완수했습니다. 2025년 황하류역 산소구간의 량질 수치의 비례는 96.6%에 달했고 수질은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태원시 분화 풍경구 관리위원회 선전 접대과 곽범 과장이 소개한 데 하면은 지금 태원 분화 풍경구는 전체 길이가 약 45km에 달하고 총 면적은 약 20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레저 관광, 건강 단련을 모두 통합한 이곳의 수질은 안정적으로 지표 상급 기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2019년 중국 북경 세계원예 박람회 개막식에서 연설할 때 우리는 자기의 눈을 보아듯이 생태환경을 보아하고 생명을 대하듯이 생태환경을 대하며 함께 생태문명의 기반을 구축하고 함께 친환경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의 지도하에 우리는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확고한 한 걸음을 내디뎠고 생태 환경의 질은 뚜렷한 개선을 가져왔으며 옥만이민이 손에 손잡고 마음을 합쳐 하늘이 파랗고 땅이 푸르며 물이 맑은 아름다운 토전을 함께 건설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시대에 답안지를 써냈습니다. 올해 3월 제14기 전국민 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는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채택함으로써 세계 첫 부의 생태환경법전의 이름으로 명명한 법전이 탄생했습니다. 법전은 단독으로 친환경 저탄소 발전편을 설치함으로써 법률의 형식으로 친환경 조난의 로정도를 명확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양림평 부원장은 법전은 생태환경 자원 심판의 발전의 경로를 명확히 해주었고 집법과 사법의 협동 기재를 법률 규정으로 상승시켜 예방을 위주로 하는 원칙과 회복성 리듬의 관찰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완비한 신시대 생태환경 사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확고한 법리적 실천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록수 총사는 곧 금산 은산입니다. 얼마 전 귀주성 금소남부 의종 묘족 자치주 망모현 라군 판강 1기 100메가와트 농업 태양광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지역 에너지 구조의 전환과 승격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새로운 록색의 엔진을 초과했습니다. 왕모 홈전 신에너지 발전 회사 장문림 부총경리는 망모산의 지리자원이 풍부하고 일광이 충족한 천연적인 우세를 빌어 프로젝트 혁신은 판상발전, 판화재배, 이종수확이라는 농업과 태양광의 보완발전 모델을 취해 생태효육과 경제효육, 사회효육의 공생을 진정 실현하게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강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력발전 설비 총 용량은 이미 4억 킬로와트를 돌파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면서 2026년 우리나라 풍력 및 태양광 신규 설비 용량은 3억 킬로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정 전력 공급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신품질 생산력의 친환경 동력이 날로 강력해지고 생태환경 보호 사상이 사회생활에서 주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청결 철강 생산 체계와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침투률은 50%를 초과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신주 대지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1: 백년의 료정은 파란 만장하고 백년 대당은 기백으로 차넘칩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은 여러 민주당파 주황, 전국 공상업자연합회, 무소속 인사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주황의 둘이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고 타당합작의 초심을 지키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가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최대 동심원을 힘차게 그려야 한다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빛나는 료정을 깊이 있게 회고하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초심과 사명으로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요약했습니다. 사람들은 총서기의 체계적인 회고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전면적인 총화가 중국 공산당의 령도가 역사적 선택이자 인민의 선택임을 깊이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주황 부주석인 진승령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중국 공산당이 왜 가능한가라는 핵심 비번을 깊이 있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리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하며 다당합작의 공동한 사상정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중국 민주동맹 주황부주석 오위사는 중국 공산당의 여섯 가지 방면의 특질은 미래에 끊임없이 새로운 영광을 창조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민주동맹은 항상 국가 경제와 민생을 직무 수행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삼고 건의와 제안의 질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중국 민주건국회 조항부주석 리충민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100년 대당의 초심과 사명을 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민주건국회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조항의 두리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여 신시대의 참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당합작의 새로운 장에 써내려갈 것입니다. 중국 민주촉진회 조항 부주석 왕강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100년 대당이 영원히 생기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을 따라가야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주촉진회는 이번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최우선 정치 과제로 삼고 교육, 문화, 출판, 미디어 등 주요 분야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웅대한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 민족의 대단결, 전국 인민의 대단결,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억만 인민의 적극성과 주도성, 창의성을 충분히 고취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막강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당부를 명심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여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로운 로정에서 새로운 업적을 세워야 합니다. 중국 농공민주당 조항부주석 왕로는 105년의 끊임없는 노력이 중화민족 수천 년 역사상 가장 웅장한 서사시를 썼다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른 당임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농공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령도를 항상 견지하는 것을 최고 정치 원칙으로 삼고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건강 중국 건설을 촉진하는 등 사업에서 우리의 지혜와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중국 지공당 조항부주석 서효라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집권당이 자아혁명을 심화하고 장기 집권을 실현하는 방향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주당파가 협력의 초심을 지키고 고품질의 참정당을 건설하는 데 사상적 등대와 행동 기준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중대한 전략 배치를 긴밀히 둘러싸고 해외 화교, 귀국 화교 및 가족,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단결시켜 국가의 고품질 발전과 조국 통일 대업을 전력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구사막사 조항부주석 류효매는 구사막사가 중국 공산당과 굳건히 함께 서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체의 분야별 장점을 발휘하여 원천 혁신과 핵심 기술 돌파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등 심층 조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만 민주자치동맹 조항부주석 공룡진은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한계 중국 원칙과 구이 공동인식을 견지하고 광범위한 대만 동포를 단합해 양안 교류 협력과 융합 발전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양안의 상호소통과 융합의 역사적 문맥을 깊이 발굴하고 광범위한 대만 동포를 단합해 중국식 현대화의 위대한 실천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새로운 역사적 영광을 함께 창조해야 합니다. 중화전국공상업자연합회 당조성원이며 부주석인 리빙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신시대 흥당 강국의 강령성 문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여 당의 정치적 우세와 조직적 우세를 민영

0: 애국적인 안목으로 의정하고 건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에 함께 동참하고 민족 부흥의 영광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1: 7일 훈장 수상자 오하금은 30년 동안 기총 사무 관리에 최전선의 뿌리를 내리고 신시대 풍격 경험을 실천하면서 4단계 의사, 지역사회 업무 36가지 방법 등 지역사회 관리에 선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함으로써 다양한 분쟁을 1000건 이상 조율했습니다. 또한 오하금 작업소를 설립하여 기총 관리에 핵심 인력 약 3만 명을 교육했습니다. 길림성 장춘시 관성구 단산가도 장선하원 지역사회 당위원회 제1석이 오하금은 올해 66세입니다. 2001년 장산하원 지역사회는 장산로 지역사회라고 불렸습니다. 기초시설이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 지저분하며 어려운 계층이 많고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역사회 소기로 초청된 오하금은 자신에게 하나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오하금은 장산하원 지역사회라고 부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우리는 나중에 이곳을 화원 지역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소망이자 가장 진심어린 리상입니다. 20여 년간 오하금은 매일매일 행동으로 소망을 눈에 보이는 변화로 바꿔왔습니다. 오하금의 인솔하에 장산로 지역사회는 낡은 집들이 줄줄 섰던 모습에서 아름다운 화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하금은 외부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 자원은 가장 큰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원을 군중 속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이라고 생각한 오하금은 당시 신청을 제출하여 은퇴한 당원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고 모두가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와 건설에 참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오늘날의 장산하원 지역사회는 녹음이 우거지고 환경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좋은 따뜻한 집으로 되었습니다. 장산화원 지역사회 사무실의 컴퓨터를 켜면 3,100여 가구, 7,000여 명의 주민들의 정보가 종합되어 있어 한 번의 클릭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한 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기로 임명된 이후로 오하금의 휴대폰 번호는 항상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전화비와 가스비를 납부하는 작은 일부터 양로와 의료 등 대사 이르기까지 그녀는 자신이 주민들의 집사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산하원 지역사회 주민 관적은 오석이는 문제나 일이 생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석들을 단번에 찾아냈다면서 모든 가구와 주민들은 다 그네의 가족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석이처럼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고품질 발전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자 정세정책계열보고회 제3차 보고회가 7월 6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법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하영이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전면적인 법치 국가를 네 가지 전면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켜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전면적인 법치 국가의 전체적인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가 지속적으로 완비화되어 법치 중국 건설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영 부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치가 근본을 다지고 예측을 안정시키며 장기적인 리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높은 수준의 법치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대중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며 위험 부담과 도전을 방지하고 해결하며 국가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함으로써 법치 궤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기자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료한디하면 2026년 제3진 이중건설 프로젝트가 최근 하달된 가운데 총 1935억 원의 초장기 특별국채자금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이중건설 프로젝트 목록이 모두 발표됐습니다. 올해 들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업종 주관 부문과 협력하여 총 8천억 원을 배정해 1,417개의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혁신, 장강류역 생태보호와 복원, 장강연선의 주요 교통기반시설, 도시지하관망, 주요 수리 공정, 서부 6회 신통로, 대학교

0: 외교의 질 향상과 승격, 남북 공정 등 종전 분야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계획 편성, 정책 재정, 체제 기재 혁신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철도 투자 용자와 료금 제재의 완비, 장강 연선 도시의 하수 처리 료금 징수 방식의 개혁 지원, 농업 용수 가격의 종합 개혁 심화 등을 포함해 이중 건설의 재반 과업을 고품질로 추진해야 합니다.
1: 기자가 중국 물류구매 연합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6월 중국 물류업 경기 지수가 50.6%로 지난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 업무 총량 지수가 연속 상승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신규 주문 지수는 50.3%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자기기의 장비 제조, 통신 장비 제조, 교통운송 장비 제조,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제조 등 물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운송업, 파이프 운송업, 우편 택배업은 모두 50% 이상의 확장 구간에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몬테네그로 필리프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몬테네그로 필리프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이 최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자에서 중국 기자의 취재를 받았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몬테네그로와 중국이 수교한 20년은 동고동락하고 진솔하게 협력한 20년이며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상호 답습한 20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몬테네그로와 중국 양국 원수의 전략적 지도와 공동 추진하에 몬테네그로와 중국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20년간 두 나라는 상호 존중과 평등 신뢰를 바탕으로 깊은 우정을 쌓아왔다며 자신도 이 역사의 목격자이자 참여자라고 표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중국은 시종일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의 폭넓은 찬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우리는 글로벌 사무관리와 국제협력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표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이 중대한 창의는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공공재 중 하나라고 표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은 관련 지역의 기초시설 조건을 개선하고 현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중국이 몬테네그로에서 참여한 프로젝트는 현지 발전의 필수 수요에 부합되며 몬테네그로의 기반 시설을 완비화하고 지역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교육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국내의 중국어 교육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현지 학생들이 중국으로 가서 교류 학습하고 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해남 자유무역항이 2025년 12월 18일에 섬 전체에 본관 운영을 시작한 사실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우수한 항구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몬테네그로는 해남의 발전 실천에서 많은 유익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몬테네그로에 있어서 해남의 경험은 참고 가치가 높은 발전 사례로서 이는 깊이 연구하고 배울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두 나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중국이 큰 이유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면서 시종일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각국을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몬테네그로는 항상 평등한 파트너로 간주됩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양국이 평등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과학, 문화, 의료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여 양국 인민을 위해 더 큰 혜택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몬테네그로 필리프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0: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 첫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농업과 관광업의 융합발전으로 지능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내몽골 훌룬부이르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제조란 제목의 시사 론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첫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해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는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이 식구에는 사물은 끊임없는 자아혁신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리치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변혁과 혁신은 인류사회가 앞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고 시대와 더불어 혁신 발전하는 것은 줄곧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리념이고 가치였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막수주의는 우리가 당과 나라를 세우고 당과 나라를 흥성시키는 근본적인 지도사상이라고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주요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막수주의의 화살로 신시대 중국이라는 관역을 조조돼 막수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킴으로써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립했습니다. 이는 당대 중국의 막수주의이고 21세기 막수주의이며 중국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 총서기가 연설과 논술에서 인용한 정교한 전고를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그 심오한 뜻을 한층 더 깊이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기 사상 해설인인 중공중앙당학교의 왕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유신파의 대표 인물인 량계초가 소설 신중국 미래기를 발표했던 1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량계초는 소설에서 60년 후에 중국은 세계 강국이 될 것이라고 환상했습니다. 그 후 손중사는 건국 방략에서 미래에 16만 킬로미터의 철도와 160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그려보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량계초나 손중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국내 생산 총액은 126조 원을 넘어 안정적으로 세계 제2의 지위를 유지했고 외환 보유액은 세계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시공을 넘는 역사적인 질문과 시대적인 대답의 배후에는 한 세기 남짓한 동안 중화 대지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격변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격변은 당과 인민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고 분발 진취에 이룬 것이며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보여준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2023년 6월 2일 습근평 총서기는 문화전승발전좌담회에서 5천여 년의 중화 문명의 심오한 토대 위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곧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키는 필연적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탐색하는 과정에 얻은 법칙적인 인식이고 우리가 성공을 이룩하는 가장 큰 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란 무엇이고 막수주의는 무엇 때문에 중국화와 시대화 되어야 하며 신시대 새로운 조건하에서 어떻게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할 것인지 이 세 개면으로부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막스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2: 马克思的一生是不畏艰难险阻，为追求真理而勇攀思想高峰的一生。 马克思曾经写道，在科学上没有平坦的大道，只有不畏劳苦，沿着陡峭山路攀登的人，才有希望达到光辉的顶点。马克思为创立科学理论体系，付出了常人难以想象的艰辛，最终达到了光辉的顶点。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연설문은 습근병 총서기가 2018년 5월 4일 막스 탄신 200주년 기념대회에서 간 중요한 연설문 중의 한 단락이었습니다. 연설에서 습근병 총서기는 막스의 말 한 단락을 인용해 과학에는 탄탄대로가 없다. 오직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가파른 산길을 따라 톱아오르는 사람만이 빛나는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막스의 이 말은 어느 저작에서 나온 말이고 오늘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계시를 주는지 오늘의 경전 해설인 남경 사범대학 여파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 화학에는 단탄 대로가 없다. 오직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가파른 산길을 따라 도파오르는 사람만이 빛나는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 말은 프랑스 문파 자본론의 서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독일 문판 자본론이 출판된 후 막스는 줄곧 프랑스 문판의 출판을 추진해왔습니다. 자본론 프랑스문 제1판은 후세로부터 원본 외의 독립된 과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막스와 엥겔스가 말했듯이 모든 위대한 문명의 발전 역사는 예외 없이 모두 진리와 과학탐구의 길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뼈다를 겪어왔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과 관광업의 융합 발전으로 지능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훌륜 부일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한여름의 훌륭 부위를 초원은 푸른색으로 가득 칠해지고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연이어 피어나는 대규모 종약재와 온 들판을 수놓은 작약꽃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푸른 하늘과 초원, 청산과 비옥한 들판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북극의 전원 풍경화를 형성했습니다. 홀룸 부이르시는 생태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꽃을 매개로 하고 농업으로 경관을 만들며 경치로 관광을 이끈다는 발전 모델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중약재 산업과 농촌 관광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꽃 구경과 사진 촬영에서 벗어나 전 가치 사슬을 통한 소득 증대와 주민 부여로 전환함으로써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한 거대한 동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훌륭 부이르의 한 농목장에 13,500 규모의 작약이 만개했습니다. 대흥 안령에 자리 잡은 만무화원이 끝없이 펼쳐지고 진한 향기를 풍기자 독특한 전원 생태 경관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불러모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면서 여름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따라서 초원의 특색 전원 관광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작약은 온몸이 봄을 찬구나 다름없는 소중한 작물입니다. 관상용, 약용, 경제적 가치를 두루 갖춘 작약은 꽃잎, 씨앗, 줄기, 뿌리까지 모두 심층 가공이 가능하여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축산업, 중약재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생태 부민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목장 관계자는 농장은 생태 우선과 친환경 발전을 견지하고 만무 규모의 표준화된 작약 재배 기지를 토대로 농업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발전 경로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특색 농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농촌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불어넣어 생태 효율 증대, 산업 가치 상승, 주민 소득 향상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룬기 델리칠 어문키족향 령두산촌의 백무작약이 만개하여 농촌의 새로운 인기 관광지로 부상했습니다. 현지는 자원 우세에 입각하여 중약재 재배를 향촌 진흥의 기둥 산업으로 삼고 재배, 생산, 가공, 판매, 생태 관광, 농촌 레저를 아우르는 전 산업 사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지의 중약재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시장 신뢰도를 바탕으로 주민들은 붉은 작약과 백산피 등 특색 약재를 대규모 재배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경제 효율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면서 산업은 주민들의 지역 내 취업과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꽃이 전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업과 관광의 융합이 진흥의 탄탄한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최근 훌륭 부이르시는 중약재 산업의 다원적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하고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연장하고 보완하며 강화함으로써 농업과 관광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경치가 경제로, 풍경이 생산 가치로 실질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제조란 제목의 시사 논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는 이동식 에어컨, 물안개 분사 기능이 있는 양산, 두 손을 해방하는 허리 착용 선풍기, 순식간에 기온을 3도를 낮춰주는 쿨링 타월, 올여름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고온 속에서 중국산 피서 필수품 이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중국산 에어컨 한 대를 사려고 200km를 달려가기도 했고, 해외 소셜미디어에선 선풍기 달린 모자가 올라온 게시물마다 이 기발한 중국 발명품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프랑스, 네덜란드, 벨지크 등 서유럽 국가로 수출한 중국의 에어컨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6월 중국의 대유럽 에어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8% 급증했습니다. 중국 에어컨 제조사들이 유럽 각국의 폭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제품은 저렴하면서도 품질도 좋다는 평가가 해외 여론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오래된 건물은 외벽 구멍 뚫기를 엄격히 금지했기에 전통 에어컨 설치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인건비도 비쌌습니다. 중국 기업은 이런 난제를 포착해 전문 시공도 필요 없고 구멍까지 뚫지 않아도 되는 이동식 에어컨을 설계했고, 사용자들은 제품을 단 10분이면 혼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수요에 대한 정확한 대

등의 완비된 산업 인프라와 효율적인 물류망이 더해져 중국 제품이 유럽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시국의 유럽 동맹이 올 들어 잇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 무역 제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유럽 시장이 중국산 피서 필수품을 열정적으로 구매하고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유럽 동맹 무역액이 동기 대비 13% 증가한 데서 중국과 유럽 동맹 경제 무역 협력의 본질이 호혜 상생임을 입증하였습니다. 6월 말 중국과 유럽 동맹이 무역 투자 협상 기재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 주요 목적은 부장금 무역 투자 정책 대화를 강화해 쌍무 관계를 안정시키고 더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시장 규칙에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 동맹이 직면한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반자입니다. 이런 중국 동반자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의회에서 생산된 월드컵 관련 상품들이 잘 팔리고 중국산 전동 삼륜차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며 광섬유 광케이블, 광모듈 등 제품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인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국가글로벌 전략 싱크탱크의 반원원 연구원은 이는 중국이 글로벌 소비자의 실제 수요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시장 정보를 민첩하게 포착하며 완전한 공업체계, 완비화된 공급망, 높은 효율의 물류 네트워크에 의탁하여 고가성비 제품과 해결책을 신속히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의봉사도 꼼꼼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국 기업은 굴삭기, 기중기 등 중장비를 수출할 때 하드웨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정비, 고장예보 등 부가봉사를 함께 제공합니다. 다른 한 기업은 비상조명 시스템을 수출할 때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플러스 운영 유지 보수를 함께 수출하면서 스마트 브레인을 탑재하여 해외 사용자의 복잡한 조명 장경에 맞추고 현지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봉사를 제품 전 주기에 깊이 결합하는 것은 중국 제조 고도화의 뚜렷한 특징이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공장에서 글로벌 해결책의 제공자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고온에 대응하는 피서 필수품으로 공공제품의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부터 농업 무인기로 브라질 농민들에게 정밀하고 효율이 높으며 지속 가능한 작업 방안을 제공하기까지 중국은 세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식 방안을 제시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중국 상품은 여러 나라 소비자의 통화 팽창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 지출을 감소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유럽 동맹의 대중국 수입이 10% 증가할 경우 유럽 동맹 전체 수입 가격은 1.6% 하락할 것입니다. 생산 측면에선 중국산 장비와 부품이 관련 국가의 산업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을 실현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잘 편입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중국과의 중간재 무역 덕분에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주요 무역 중추로 된 발전 도상국가가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품을 수출해서부터 모든 봉사를 제공하기까지 나아가 해결책을 제공하기까지 중국은 자신의 제조 실력을 전 세계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새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충분히 증명했다시피 중국은 믿을 수 있는 협력 동반자이고 중국이 좋아야 세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같은 원단의 옷이라도 색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햇빛에 노출됐을 때의 온도 차가 무려 20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원단의 옷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20분 동안 노출시켰을 때 흰색의 온도는 최저 섭씨 24도, 노란색, 빨간색, 녹색은 섭씨 30도 이상, 파란색, 보라색은 섭씨 40도 이상, 검은색 옷은 온도가 가장 높아 섭씨 50도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네, 사실 옷 색상이 주는 영향은 체감 온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야외 수색 및 구조, 해충 방제, 곤충 회피 등도 우리가 선택한 옷 색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흰색 등 연한 색상의 옷이 완벽한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흰색은 시원함을 주는 효과는 뛰어나지만 자외선 차단 능력이 떨어져 장기간 야외에서 사용하면 피부가 쉽게 걸리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에 옷을 고를 때 단순히 시원함만을 추구하지 말고 옷감의 두께와 자외선 차단 코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옷의 색상을 정확히 선택하면 모기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곤충 활동이 빈번합니다. 곤충은 겹눈 시야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체의 완전한 윤곽을 구별할 수 없고 강한 광점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곤충의 눈에는 밝은 노란색과 밝은 녹색이 신선한 화초와 같아 본능적으로 적극 다가옵니다. 노란색 옷은 작은 벌레 눈에 마시는 식물과 같습니다. 곤충 겹눈은 자외선과 청록색 빛에 특히 민감한데 파란색 옷도 벌레를 흡입하기 쉽습니다. 꽃과 풀이 무성하고 모기가 많은 곳에 간다면 밝은 색을 버리고 어두운 색상의 옷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상 통근 시에는 옅은 색을 선택하여 열을 지켜주고 야외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을 선택하여 안전을 보장하며 야외 출행 시에는 어두운 색상 옷을 선택하여 모기를 피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희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이 이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최종옥 씨의 가슴에 남는 사람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기세 도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견딜 수 없는 말 한마디의 무게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올해 월드컵 주제곡과 역대 월드컵의 주제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꽃길과 미소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문화체제 및 기재개혁을 심화하자란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이 사명을 완수함에서 관건은 개혁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개혁을 통해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를 갈증 혁파하고 문화의 혁신 및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켜 문화의 번영과 문화 강국 건설에 강대한 동력과 제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인민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한 내적 요구입니다. 물질적인 충족과는 달리 문화는 정신적인 역량으로서 장관 미래와 전추만대를 지향하는 시야이고 포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할수록 사람들의 정신적 수요는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문화 자질과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 제품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문예 창작 생산 능력이 대폭 향상되고 다양한 문화 제품과 문화 서비스의 공급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문화 공급의 주요 모순이 이미 기존의 량적 수준에서 질적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개혁을 갈증 심화하며 량질의 문화 제품과 문화 서비스의 속출에 유리한 체제 및 기재를 서둘러 구축하여 인민의 정신 세계를 더욱 풍부히 하고 인민의 정신적 힘을 더욱 강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정보 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정세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절실한 수요입니다. 역사적으로 매 한 차례의 정보 기술 혁명은 모두 전파 혁명을 추진했습니다. 현식이 새로운 과학 기술 혁명이 바야흐로 일어나고 새로운 정보 기술이 신속히 발전하면서 문화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업태, 새로운 응용, 새로운 모식이 나타나 문화의 창작 방식과 생산 방식, 전파 방식과 소비 방식에 심각한 변화를 불러오고 매체 형태, 여론의 생태, 문화의 업태를 심층적으로 재구축했으며 각이한 문화와 가치관념의 교류, 융합 경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신속한 발전은 또 국제전파구도와 국제담론장의 심각한 조정을 추진하여 우리가 국제전파의 감지고지를 차지하고 국제담론의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는 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정세 속에서 개혁하는 자만이 성공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제 및 기재의 전방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사업 리념, 내용, 형식, 방법, 수단의 전방위적인 혁신을 추진하며 인터넷 사고와 정보기술 응용을 선전사상 문화사업에 체계적으로 일관시켜 디지털화에 의한 동력 부여와 정보화에 의한 형태 전환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실현해야 합니다. 문화체제 및 기재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 소프트 실력과 종합문화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현재 세계화 시대화 역사는 전례 없는 방식과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0: 발전과 진보에서 종화문화가 보다 큰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경쟁을 선행하고 문명 간 충돌과 의식 형태 대립을 도발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성장에 일부 나라들이 강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종부 우세와 여론 패권을 빌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흐리거나 우리나라를 왜곡하고 묵치라는 여론 공세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추진하고 국제적인 문화 경쟁이 대체 나가려는 우리는 개혁을 심화하고 국제 전파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며 뚜렷한 중국 특색을 갖춘 전략적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문화 소프트 실력과 중화 문화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국제 문화의 치열한 경쟁에서 확실히 립지를 구체화합니다. 두 번째, 문화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하는 데서의 기본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문화는 산업 속성과 의식 형태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 문화체제 및 기재개혁은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결정정신을 관찰하고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견제하며 기본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여 개혁을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의식 형태 분해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상 리론을 지침으로 삼는가 하는 것은 문화의 개혁과 발전에서의 선차적인 문제입니다. 막스주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존립과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도 사상으로서 신시대의 막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제하고 공고히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견제하고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으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며 두 가지 확립을 교련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교련히 실천하여 우리나라 문화 개혁과 발전이 시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습금형 문화 사상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문화편으로서 신시대의 중국 공산당의 문화적 기치를 높이 들고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선전사상 문화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새로운 문화적 사명을 짊어지는 데 강단 사상적 무기와 과학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습금형 문화사상으로 문화체제 및 기재개혁을 지도하며 자각적으로 이 사상을 문화와 개혁의 전 과정과 재반 분야에서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문화적 자신감을 높여야 합니다. 문화적 자신감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심도 있고 가장 지구적인 힘으로서 문화적 자신감 있는 민족만이 꿋꿋이 존립하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화적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문화체제 및 기재개혁을 심화하고 문화의 보령 발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전제이며 선결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각종 교조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외국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최종옥의 가슴이 남는 사람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다. 젊었을 적 직장에서 동료로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죽마고도 거기가 익혀지는데 칠순을 먹고도 여전히 가슴에 남아 그리움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가슴에 남는 사람은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워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만날 시각을 생각하면 마음이 공연히 설레고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폭포처럼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가슴에 남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는다. 젊어서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남긴 사람도 내가 칠순이 되어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원인을 두고 나는 고민을 많이 했다. 내 잘못인가를 먼저 따져보기도 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 잘못은 없었다. 그저 세월이 흐르면서 내 기억에서 사라졌을 뿐이다.

나 역시도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지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남은 사람들보다 내 주변에서 멀어져간 사람이 더 많다. 그들도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친지를 위해서 살다 보니 나랑 멀어졌을 것이다. 모두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이니 멀어졌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내 나이 고회에 내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인생보다 자기 주변에 더 큰 은정이나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아닌지 싶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투명한 사람, 불꽃이나 들꽃처럼 성품이 온유한 사람, 만나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어딘가 꼬여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보다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 냄비가 아닌 뚝배기처럼 느리고 더디게 끓어도 한 번 끓은 마음은 쉽사리 변치 않는 사람, 진솔함이 자연스레 묻어 내면의 향기가 저절로 배어나오는 사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에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키는 사람, 늘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람으로 알수록 더 편한 사람, 지내보면 볼수록 은근하게 마음에 자리 잡는 사람일 것이다. 나는 평생 정직과 성실, 배려라는 신조를 지키며 살아오신 아버지의 인생을 배워 이와 상반대로 거짓과 허위로 감싸진 사람들과는 어울리려는 의욕이 전혀 없어 이들과는 두 마디가 나오기 전에 할 말과 공감이 사라진다. 이런 사람들이 내 가슴에 남지 않은 것은 마치 금방 스쳐 지나가는 소낙비와 흡사여 스쳐 지나가는 과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과 불이 상용되지 않듯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과 이기적이고 호의적이며 가식적인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통할 리가 없고 서로 배타적 관계로서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등 3관의 불일치로 인기된 것이라고 생각됐다. 어떤 사물에 대한 애승과 됨됨이가 같은 사람, 신조와 추구가 비슷한 사람과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가 있어 할 말이 많고 어딘가 자연적으로 마음이 끌린다. 또한 비록 지척이 없어도 언제나 마음속 자리를 잡고 남아있어 가슴 속에 늘 새겨져 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공감과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아주 가끔씩 남편의 전우들이 살고 있는 내 몽골이나 남방에 갔을 때 나는 그들의 아내들로부터 열정과 진실, 소탈함과 소박하면서도 진지한 됨됨이와 해박함과 진실을 읽을 수가 있었다. 사람이란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더 깊은 료해로 그 사람의 진모를 알 수 있는 도리는 다 아는 바이다.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받으면 끝없이 감사하는 나인지라 몇 차례 되지 않은 접촉이었지만 그녀들의 베품과 배려로 그녀들을 영원히 가슴에 새겨두게 되었다. 매번 그녀들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남달리 마음에 끌려 베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이젠 하얀 강박증을 느낄 정도로 그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집착하게 된다. 이제 보니 접촉한 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그토록 가슴에 남기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삼관에서 우러나오는 필연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어진다. 어떤 사람과는 비록 오랫동안 교제하면서도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하면서 흥분이 들뜬 술자리에서의 술친구로만 남아 그런 장소가 해산되면 금방 전까지도 두드리며 내리던 소낙비처럼 마음속에서 가뭇없이 사라지고 만다. 삼권이 일치로 사귄 친구는 비누 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내 인생과 동반하게 된다. 나는 항상 가슴속에 새기는 친구가 그려지게 되고 이런 친구와는 한 번 사귀면 변할 줄 모른다. 물론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에 여러 사람들과 서로 잘 어울려야 했다지만 그렇다 하여 아무나 가슴속에 새기지 않는다. 가슴에 남는 사람은 내 인생을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공감과 공명을 불러일으켜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존재라 내게 귀중한 사람으로 되어 내 인생을 더욱 살맛나게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깊이 사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라고 여긴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한국의 조병화 씨는 생전에 자신의 시 좋은 사람에서 한밤중 기차 기적 소리를 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비가 오는 날 마음이 우중충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다. 진정 가슴에 남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그립고 좋은 사람이다. 가슴에 남는 사람은 나한테 더없이 소중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잊혀지지 않을 그런 사람이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헛된 명성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춘추시대 충직한 신하 사의 이름은 추이고 자는 자의인데 위나라 령궁을 섬기며 대부벼슬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사의는 위령공에게 외교력과 통치력이 뛰어나고 백성을 사랑하는 거백옥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위령공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미자하라는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미자하는 위나라의 미남자로서 군주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습니다. 위령공은 미자하를 너무나 총애한 나머지 그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하루는 위령공이 미자하에게 물었습니다. 어질고 재능을 두루 갖춘 거백옥이라는 문인이 있다고 들었다. 과인이 그에게 대부의 벼슬 자리를 내주자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자 미자하가 대답했습니다. 거백옥은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 또한 훌륭하여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라고 들었사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인의 도덕만 내세우는 자는 심기가 곱고 어질지만 나라를 다스릴 제목은 못 띄울 것입니다. 이 나라 권력이 필요한 것은 정치력이요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거백옥은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옵니다. 소인이 보기에는 그를 세자의 스승으로 두어 학문을 가르치게 함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옵니다. 대부 벼슬은 그의 능력 밖이옵니다. 사은은 그 후로도 수차례 거백옥을 등용해줄 것을 간청했지만 위령공은 미자의 말을 따라 끝내 거백옥을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하가 위령공을 찾아와 거백옥을 등용하자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위령공이 대답했습니다. 미자하가 말하기를 거백옥은 병법에 무지하여 군사를 다스림에 부족하다고 했다. 과인 역시 같은 생각이다. 그 자는 문무를 겸비하지 못했으니 이번 정은 잠시 미루도록 하자. 사하는 미자하를 대간신이라며 골 밖으로 내쫓을 것을 위령공에게 간했습니다. 위령공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는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비가 살아서 두 가지를 이루지 못하여 참으로 유감이다. 하나는 거백옥을 등용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자하를 골 밖으로 내쫓지 못한 것이니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고 나면 시신을 묻지 말고 창가 아래에 두도록 하거라. 조문하러온 위령공이 사의 시신이 창 아래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아들에게 그 까닭을 묻자 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유언을 전해들은 위령공은 죽어서도 시체로 간하니 중심이 무척 깊구나 라고 몹시 자책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의 시신을 높은 자리에 모시게 했습니다. 또 그의 유언대로 거백옥을 등용하고 미자하를 쫓아냈습니다. 이 일로 하여 사은은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사은은 위나라의 대부로 청렴하고 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순자는 오히려 시신으로 간언하여 세인을 기만하고 이름을 떨쳤으므로 도명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기세 도명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시대 제 나라에는 진중자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고관 대작의 세력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에서 관직을 지내는 형이 이롭지 못하다고 여긴 그는 형이 집에서 뛰쳐나와 산속에서 밭을 일구며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형이 조성에서 받은 록봉을 가족에게 보내어 살림에 보태려고 했지만 이 역시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진중자는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부귀를 마다하고 누덕누덕 기호 입은 옷가지며 먹는 것조차 변변치 못한 진중자를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검수하고 고든 성품을 가졌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은 곧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이웃나라 군주들이 그를 관리로 등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 세상 일에 뜻을 품지 않았던 진중자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 후 많은 학자들이 사와 진중자에 대해서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 두 사람을 군주에게 충성을 다한 자, 청렴한 자라고 칭송했지만 어떤 이들은 세인을 기만하고 이름을 떨쳤으므로 도명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순자는 순자불구에서 그들은 모두 어지러운 세상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훌륭한 명예를 얻었으니 간교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세도명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을 속이고 헛된 명성을 얻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견딜 수 없는 말 한마디의 무게. 말만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까? 이학 학술지로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암보다 무서운 것이 말임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201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암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들은 이후 첫 일주일간 자살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12.6배나 증가했고 심장 문제로 인한 사망 위험도 5.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살이 스스로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면 심장마비는 심장이 알아서 스스로 멈춘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스스로 생명 스위치를 꺼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 때문에 심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암입니다라는 말 때문에 자살과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뇌입니다. 일반적으로 암 선고를 받은 환자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가 하는 생각에 억울해하며 강한 분노를 보입니다. 억울한 감정과 분노는 암 이상으로 우리 마음과 몸에 해를 주어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말과 소통이 많으면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도하게 높아져 몸이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칭찬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진료를 할 때 여성들에게 오, 예뻐지셨어요 라고 하면 우레든 얼굴에도 활짝 펴집니다. 때로는 항우울제보다 기분을 상승시키는 칭찬 한마디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칭찬받을 때 나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보는 게 좋습니다. 별거 아닌 아부성 칭찬에도 금세 표정이 환하게 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해석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듣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만큼 우리 뇌의 감성 시스템은 칭찬에 빠르고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거의 자동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칭찬에 강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람의 가장 큰 욕구가 좋은 관계 맺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가져다주는 칭찬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친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칭찬하면서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 대한 칭찬은 린색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세상스럽게 칭찬하기에 어색하기도 하고 친근한 마음의 칭찬보다는 잔소리가 더 쉽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칭찬, 네,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머문 곳이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는 올해 월드컵 주제곡과 6대 월드컵의 주제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샤키라가 나이지리아 가수 보나보이와 협업해 부른 2026년 월드컵 공식 주제곡 다이다이는 메이코시티 아즈테카 경기장 개막식 현장에서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브라질 마라카나 경기장에서 촬영했으며 곡은 아프리카 비트와 라틴 음악 요소를 결합해 그녀 특유의 월드컵 음악 스타일을 계승했습니다. 네, 다이다이라는 곡명은 이탈리아로 힘내라 힘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샤키라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주제곡 와카와카 이어서 다시 한번 월드컵 공식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주제곡 다이다이는 경기장과 무대를 위해서 탄생한 분위기 최강 곡입니다. 이 곡의 매력은 리듬의 강렬한 타격감, 선율의 부름, 그리고 몸속 모든 활기찬 세포에서 나옵니다. 월드컵은 전 세계적인 문화의 이식이며 공식 주제곡은 이 이식의 집결점이자 촉매제입니다. 1990년 이탈리아의 여름, 1998년 생명의 컵, 2010년 와카와카는 모두 전 세계인의 공동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다이다이가 그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은 1930년에 처음 개최되었지만 거의 100년에 달하는 역사 속에서 월드컵 관변 측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주제곡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나왔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의 여름은 록과 오페라로 오로진 로맨틱하면서도 격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예술적 최고봉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여름은 축구의 상징으로서 연령층 높은 축구 팬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네, 푸른 잔디 경기장에서 리듬이 매력적이고 가사가 생동감 넘치며 선율이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멋진 경기 장면을 함께 감상할 때 느껴지는 즐거움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고급스러운 감동입니다. 축구와 예술, 아름다움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입에 착착 부는 명곡, 이탈리아의 여름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자신들의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곡입니다. 이 곡은 축구만을 위한 음악으로 칭송받는데 특히 후렴구인 고고고 파트는 월드컵과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고 라틴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른 것은 물론 최우수 라틴 곡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생명의 컵은 역대 월드컵 곡 중 가장 널리 불린 곡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수많은 축구 프로그램에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2010년 남아프리카 월드컵 당시 라틴 여 가수 샤키라가 부른 와카와카가 축구 팬들의 월드컵 주제곡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개최된 월드컵을 남미 특유의 정취가 가득한 가수가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경쾌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선율은 듣다 보면 부부젤라, 우루과이 선수 프란이 터뜨린 다섯 차례의 완벽한 중거리 슛, 수아레스가 골라인에서 팀을 위기에서 구한 독특한 신의 손, 그리고 이니에스타가 결승전 연장전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승리를 결정지은 결정골이 모두 떠오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형 코너에서는 고송 동인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밀가루 인형이란 무엇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서장족 자치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20자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정석이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인구 발전 전략을 최적화하고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며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구 문제는 시종 우리나라가 직면해야 할 전반성, 전략성 문제입니다. 2021년 6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출산 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때 대한 결정을 인쇄 발부하고 한 쌍의 부부가 3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결부하여 실시했습니다. 2021년 8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는 인구 및 계획출산법을 개정하고 국가는 재정,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지원 조치를 취하여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부담을 경감시킨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은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유력한 버팀목입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인구 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근년래 우리나라의 인구 발전은 일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인구 구조의 전환으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공포한 데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총 인구는 약 14억 1260만 명에 달하였고 그해 태어난 인구는 1062만 명에 달하였으며 인구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인구 성장의 둔화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인구 성장의 대폭적인 하락은 일련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문제를 초래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저출생률,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나아가서는 가정 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노령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젊은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고 사회 활력이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미래의 인구와 경제 및 사회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제 경험으로 보면 출산 지원 조치를 실시하면 출산율의 하락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엔 인구 정책의 관련 자료에 근거하면 출산 수준이 교체 수준 이하로 내려간 국가와 지역 중 62%에 달하는 국가와 지역이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고 그중 과반수의 국가와 지역의 출산율이 일정한 정도로 반등되었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구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주황은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인구 및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전 국면에 착안점을 두고 출산 정책에 대한 조정과 보완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인구 출산 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을 실현하여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하였고 출산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억제되었던 출산 염원을 기본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현 시기 출산 정책이라는 단일적인 차원의 조치에 의거하여서는 출산 수준의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온 경제와 사회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은 주로 가정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당주왕은 정세를 잘 파악하여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포치하고 구축하였는 바 이는 각 지방과 각 부문에서 관념을 전환하고 사상을 통일하며 출산 우호형 사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면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저출산율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고 가정의 구조를 개선하고 대물림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가정의 위험 방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며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막강한 힘을 결집하는 데 유리합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도시화 수준의 향상 및 대학 교육의 보급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인민 대중의 출산 관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높은 주택 가격, 자녀 부양과 교육에 대한 높은 투입, 워킹맘에 대한 직장의 차별 대우 등은 출산 행위를 억제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출산 정책의 중심을 출산 수량 조정으로부터 출산 지원으로 조정하고 혼인, 출산, 양육, 교육을 일체적으로 고려하며 정부, 고용 단위, 개인 등이 출산과 양육 방면에서의 다방면 책임을 명확히 실행하도록 하고 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만 혼인과 출산의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사회의 출산과 양육 근심을 덜어주며 인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료궁예술의 도시 동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인은 풍반색채가 집중되어 있지만 고유한 도시이며 이 도시의 사람들은 두터운 민족적 정서와 순박하고 아름다운 마음, 열정적이고 다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총해성의 동남부, 황토고원과 총장고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동인은 소장으로 꿈을 이루는 황금빛 골짜기라는 의미를 지녀 로궁이라고 불립니다. 동인은 역사적으로 유목민족이 살던 지역이며 기원전 74년 한선제 때 동인 북부를 돈전주로 사용했습니다. 당나라 때인 683년 종종은 금송공주의 탕목읍이었던 이곳을 토번에 하사했습니다. 원나라와 명나라 때에는 두 왕조 주왕군의 돈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따라 도시 규모도 점차 확대됐습니다.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육무학 강변에는 한때 12개의 장족 부락이 있어 로궁 12부라 불렀는데 그중 사천과 소장, 신강 등지로 통하는 편리한 교통요건을 갖춘 육무진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700년 전에 소장 불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용무진에는 당시 라마교 사원이 많았습니다. 현재 용무진 고성에는 남문과 북문의 두 성문이 보존되어 있으며 거리도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무사와 일왕묘, 이슬람 사원 등 고건축물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장족과 한족 건축 양식을 접목한 용무사는 청해 남부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라마교 사원입니다. 용무사의 규모와 위상, 영향력은 감숙의 라브렁사, 청해의 다르사에 버금가며 사원에서는 의료대로 유명한 고순이 많이 배출되었고 이곳에서 편찬된 조서도 매우 많습니다. 동인에 많은 사원이 들어서면서 각지의 예술가들도 동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강남의 소주 일대와 중원 지역에서 온 예술 장인들은 도낭 예술과 외래 예술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현지 민간 예술의 특징을 접목하여 로궁 예술이라는 독특한 소장 불교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로궁 예술에는 탕카와 조가, 자수, 판화 등이 포함됩니다. 작품의 내용은 대부분 종교적 신화와 전설을 소재로 하며 천연 광물로 염료로 사용해 색채가 선명하고 쉽게 퇴색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법이 세밀한 로궁 예술 작품은 특히 황금가루를 사용하여 눈부신 금빛 효과를 내는 기술로 높은 기교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면 전체에 금속적인 광채를 부여함으로써 화려하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소장 불교 예술의 한 유파인 로궁 예술은 근대에 들어 다른 쪽 예술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했으며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로궁 예술가들은 동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감숙과 사천, 레몽골 등 중국 각지뿐만 아니라 인도와 네팔, 태국, 몽골 등에서도 활동하며 많은 예술품을 남겨 높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요관 역사와 풍반 문화를 자랑하는 동인은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이한 산봉우리와 아늑한 동굴, 붉은 단하지형으로 이루어진 간부라 풍경 명소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동인에서는 해마다 4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특한 민속축제 류글회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평안과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밀가루 인형이란 무엇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랑가자옥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밀가루 인형이란 무엇인가? 랑가자옥은 어릴 때부터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기술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 답은 조금 더 길어졌는데 바로 백절불굴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항목인 밀가루 인형은 할아버지 랑수환이 아버지와 고모에게 전수했고 그것을 다시 랑가자옥이 마음속에 새기며 손끝으로 익혀왔습니다. 랑가자옥이 북경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문의 손재주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인 취업을 가질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린 것은 랑가자옥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술 이론을 더 잘 배워서 밀가루 인형을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북경대학에 진학한 것이었습니다. 5살부터 31살에 이르기까지 랑가자옥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밀가루 인형이 그저 어둡고 낡은 것만은 아니며 전통도 얼마든지 트렌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었던 장수와 정승들을 만들기도 했고 남들이 아이들을 장난감이라며 치부하던 만화나 같은 캐릭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같은 길로 달리고 있지만 규칙은 달라졌고 조부와 손자의 손이 서로 맞잡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세대의 손은 똑같은 자세로 부드러우면서도 군기 있는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른을 갓 넘긴 랑가자옥의 삶은 언제나 밀가루 인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무르고 늘리다 보면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알맞게 조화된 밀가루 반죽이 서서히 피어지면서 인물의 얼굴 윤곽과 뼈대가 물 흐르듯 살아납니다. 그리고 얇은 대나무 조각으로 가볍게 다듬으면 눈매의 깊이와 눈썹 뼈의 높낮이가 결정되는데 이 미세한 차이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작은 인형의 기운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랑가자옥이 5살 때부터 지금까지 다져온 어릴 때부터 익힌 탄탄한 기본기입니다. 어린 시절 랑가자옥은 아버지가 밀가루 인형을 빚는 모습을 한두 시간씩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금박을 붙일 때는 금박이 너무 얇고 약해서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폐활량이 부족해서 숨이 차오르면 랑가자옥은 고개를 돌려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아버지가 손을 움직이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떼어낸 밀가루 반죽 한 덩이를 랑가자옥에 쥐어주었습니다. 첫 밀가루 인형을 만들었을 때 그는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지만 곁에 있던 어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랑가자옥은 첫 인형을 만드는데 2시간 반이 걸렸는데 전혀 귀엽지 않았고 그렇게 못생긴 인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눈으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순서를 다 외우고 있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발목을 잡는 수많은 미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그 인형을 보더니 무작정 칭찬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이것 보게 우리 랑씨 가문의 자식이 틀림없구만 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랑씨 가문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밀가루 인형을 잘 만들어야 한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고 어린 랑가자옥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56년 랑가자옥의 할아버지 랑수환은 멀리 런던으로 건너가 그 중국의 민간예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가업이자 커다란 자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생전에 만난 적이 없지만 사진과 신문 속에 남아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랑가 자옥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작은 아기 인형을 만드는 데만 몰두하며 이목구비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형태를 더 귀엽게 다듬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또 때로 되지 않아 실패를 거듭할 때 랑가 자옥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자꾸 잘 안 돼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계속하는데 잘 안 될 리가 없다. 내가 계속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잘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학급에서 우리 아버지가 피아니스트라고 말하는 것과 밀가루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 아버지가 저에게 내 할아버지는 메란방 선생의 동상도 만들었다 라고 말했을 때 수학교 2, 3학년 학생이었던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명진사에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다 라는 성으로 문자를 지어보라고 했는데 저는 열혈이 끓어올라 저는 커서 할아버지처럼 밀가루 인형 랑시의 이름을 세계에 떨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 귀가 먹먹해졌고 교실라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외부의 반응이 주었던 충격은 랑가 자옥의 기억 속에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2008년 6월 밀가루 인형이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록에 등재되었을 때 당시 13살이던 랑가 자옥은 아버지 랑지춘의 얼굴에서 묵은 심경을 읽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은 밀가루 인형 랑시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지만 그 가업의 한가운데 서 있는 랑지춘은 이 기술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랑수환이 만든 밀가루 인형과 옛 신문, 옛 사진들을 수집하며 밀가루 인형 랑시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면서도 정작 아들에게는 이 일을 억지로 이어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랑가 자군 이 말을 스승의 신분과 아버지의 신분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스승으로서는 자신의 기술이 이어지기를 바랐지만 아버지로서는 밀가루 인형을 만들어서는 풍족한 삶을 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랑가 자옥이 가문의 일을 다시 제대로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뜻을 밝혔을 때 아버지 랑지춘은 속으로 무척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젊은 청년이자 북경대학 학생이 밀가루 인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두고 틀림없이 집안의 강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랑가 자옥의 마음속에서 북경대학 진학은 어디까지나 예술 이론을 더 잘 배우고 밀가루 인형을 더 잘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이 일을 하기 위해 북경대학에 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만약 북경대학에 다니는 것이 밀가루 인형을 빚는 데 방해가 되었다면 저는 당장 자퇴했을 것입니다. 이 랑시 가문의 자식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과 할아버지 사이의 격차를 알았습니다. 저희 세대에서 밀가루 인형 랑시의 완전한 부흥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특정 비율로 섞고 소금과 꿀로 반죽을 조절한 뒤 색을 조금 입히는 것이 밀가루 인형 제작의 기본 작업입니다. 과거 아버지는 아들의 흥미를 지켜주기 위해 이처럼 지루하고 고된 기초 과정을 일부러 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놀이처럼 15년 동안 밀가루 인형을 만지고 난 후에야 랑가 자옥은 밀가루 인형 랑시의 모든 공정을 진지하게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랑가 자옥은 처음으로 북경 밀가루 인형 랑시 기술의 3대 전수자라는 신분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밀가루 인형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그는 과거 영국으로 향했던 할아버지보다 18살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예교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는 할아버지가 섰던 그 무대에 자신도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랑수환의 작품인 옛 북경의 360가지 업종 시리즈에서 랑가 자욱은 밀가루 인형의 새로운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부터 한 시대를 풍미한 나타 그리고 옥황묘의 28성수에 이르기까지 밀가루 인형 랑씨는 돈은 어둡고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름도 없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밀가루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창작자로서 그가 가졌던 인간적인 따뜻한 시선이었으며 왕후 장상뿐만 아니라 소민들의 삶과 생활 속 소소한 디테일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북경에서 열린 무형문화유산 시험 행사에서 랑가 자욱은 자세를 낮추고 쪼그려 앉아 어린이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 그들의 학생으로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어린 시절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호흡이 2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랑가 자욱은 이제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경 밀가루 인형 랑시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백절불굴의 정신입니다. 어떤 시대적 환경에 처하든 어떤 도전에 닥쳐오든 장인들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발걸음을 옮기며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0: 나는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중경 중국 삼역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서남부 구불구불한 장강의 물결과 함께 수천 년 역사를 간직한 도시 중경에는 웅장한 자연과 인류 문명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 바로 중국 삼역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경인민광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200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삼엽, 즉 장강의 협곡과 그 일대 문화를 주제로 세워진 이곳은 단순한 지역 박물관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거대한 역사책이라고 불리웁니다. 총 면적은 4만여 평방미터, 18만 점이 넘는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서남부 최대 규모의 종합 박물관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박물관의 외관은 마치 장강을 품은 산봉우리처럼 장엄한 곡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록빛 유리의 흙빛 벽면은 물과 산을 상징하며 건축 자체가 삼엽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거대한 천장이 개방감 있게 펼쳐져 관람객을 마치 장강의 물결 속으로 초대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전시는 단은 삼엽 문명 전시관입니다. 삼엽된 건설로 발굴된 수많은 유물이 이곳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족과 총문화의 유물, 청동기와 도자기, 그리고 소물 이전 말의 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죠. 이런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물에 잠긴 기억을 지켜낸 인류의 기록입니다. 박물관은 대규모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통해 삼엽된 건설 전후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전시는 중경 역사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중경의 도시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항일 전쟁 시기 중경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시실에는 당시의 항공, 방공호 모형, 정부 문서, 시민들의 생활 흔적이 그대로 재현돼 있어 전쟁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인간의 의지와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전시는 장강 생태관입니다. 삼엽 지역의 풍부한 자연 환경을 주제로 장강의 어류, 식물, 지질 구조 등을 실물 모형과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멸종위기 생물인 중국 강돌고래 복원 모형은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인간의 발전과 자연의 조화, 그 연관한 과제를 묵묵히 되새기게 하는 공간입니다. 박물관은 예술 전시도 활발히 운영합니다. 고대 서예와 회화부터 근대 예술 그리고 중경지역 예술가들의 작품까지 폭넓게 소개하며 문화예술의 향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주황홀의 삼엽 대벽화는 장강의 물줄기와 협곡의 웅장함을 압도적인 스케일로 그려내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중국 삼엽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나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여전히.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1990년대 중국 가요계의 대표적인 감성 발라드 가수 황각선에 대한 소개와 함께 대표곡 보물은 흘러가고와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 이 두 곡의 창작 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황각선 가수는 1970년대 호남성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기타와 노래를 사랑한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캠퍼스 민요의 바람이 불던 시절, 황각선은 자신만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노래로 그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화려

조용히 그러나 가장 진지하게 노래한 가수로 기억됩니다. 노래의 버무른 흘러가고는 황각선의 첫 히트곡으로 조력에서 가장 서정적인 청춘의 노래로 불렸습니다. 제목 그대로 봄물처럼 흘러가버린 시간과 사랑을 노래합니다. 봄물은 흘러가네, 내 마음의 노래도 함께 흘러가네, 그 시절의 너, 그 웃음은 이제 어디에 있을까. 이 노래는 단순히 리벨의 슬픔을 담은 발라드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청춘의 순수함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황각선은 이 노래를 쓸 때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나간 계절을 생각하니 그 속에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잔잔한 음성은 강요하지 않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봄의 기억을 떠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세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도 중국의 대표적인 추억의 명곡으로 남아있습니다. 내 아래 황각선 가수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같은 해 발표된 발라드 명곡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과 그리움입니다. 당시 황각사는 막 음악 활동을 시작하며 도시의 외로움과 고독을 절실히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곡으로 풀어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슬픔이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픔이야. 웃고 있어도 마음은 눈물로 젖어 있지. 황각사는 이 곡을 녹음할 때 감정이 북받쳐 여러 번 목이 메웠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그 흔적을 그대로 남겼고 그 덕분에 곡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명곡으로 되었습니다. 그의 담담한 음성은 화려한 가창력 대신 감정의 요백을 남겼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각사의 아픔을 투명하게 만든 것이죠. 이 곡은 이후 수많은 가수들에게 리메이크됐고 가장 인간적인 슬픔의 노래로 불리며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성서헌 천상인 후련에 자르듯 살았다 땀도 말하면 벌벌다 육청상도를 못을 해둘 휴청상 산들지 보세지 뒤로 해볼보차 흡대가란 이진이왈 옥티지 여슬 해볼니야하 두드 가르쳐서 후레하사기 집을 해 후지세 시력이 아하지 둘이를 지내 저벌벌 청상이 너를 뜨기 후르지랏 월순이 진저 노스보지 투수무대 두디 다굴라 핫

날 이진의 해나 달다돌 원진의 천샴 슈시 이진이 우지만 흐도다 티기 버슨갓 버티 해줘 딜생과 들어기 해노 대대벌 트레군 길지지 이진이 왔던 그래.

얼른 해두대 청상이 무지해 이치해지 털만친 운득 내지른 도디가 어진다선 허대가 우짐지심 조에 벌주제해 체내기해놓은 샐라 은혜를 벌벌다 아이불 대배들 이르니 다들 여우구의 정상 무제 내구를 따라한 것 듣고 하라고 채진 다들 여러가 이르제 미니 하마기로 벌금질은 해자자서는 문훈이와 은내비에 들어가지 뭘 띠미어 들고 훈하네 어따 미니 보인 게 득진 범버 정보 부직토에 보헌드네 이불에 들어간 거대가대 하락토에 그치 그 외래가 사람이 월지 드리굴지 육청장을 찍고 있네. 얼른 야문에 세득이 함을 유령혈을 이 세득을 찍고 있네. 홀게야 여호의 은혜를 받기 힘들어. 월소니 진. 어르드네 타이의 음침나리기 더든 암지라 세득 음이기 암지 청장도로 올라가서 내가 청장이 자살라. 그때는 월든 정상 수세이 이 진도로 탈흐른 무릭슨 배야 월든 이진 역 정상인 가위야도 틀리 받으면 진 로게 누드나서 넬무도 안 진

멀게 청상이 놀았더네. 네 더부긋 허일자 가래 아문 더 흐무스 알도 들어간다 사골 잣 그리노 내린 넥타 으뜨드니 박치는 대갓 트윈 청상 쉬세이 청상 말라게 드벌벌벌 유대 한부세이 이진뚜르 허전의 도시 야채 지르그르 힘만 수르흔 돌단 텔레 청상 볼 으치기